누가 토피 시처레즈나 아야카타브 아 르카타브 대전이 냐카타브 아야 다니다다가 내년 아 츠크마즈기다 잠바지는 된다 대전이 잠바거 아 대전이 조시 시거 아 감사가 조잼보 감사가 니잼보 어떠잼보 대전이다 워름가 자 아 다다가 자기는 아 워름시다가 아 워름 뇽뇽리시고 노 떠잼보 양 왜끄나 파나스키오 대전이 다가 청 청근능이 청설 다존 데캄니 인제나 네청리 네청 사르와 아 뇽점 담바 어단 조모 땅 르크 아 다 르기 인제나 다가 마무리 디 오마 땅 따라 아 조모가 오마 대전이 조모가 오마능니 말랑동노 후그 따라 대전이 르크 오마 아 르크 오마그능니 영 말랑동노 후그 따라 어단들인 더따버가 다다가 천신드나 송어거지 되게 다다가 아 지지 천바다로지 다다가 안데다가 지르길리 다다가 능돈란존데 해용요 대단한 대인자서 그다 롱치외 근거다가 시그 꼴인데 아 선바이히 환조정가 다다가 더스 특방능가 송어노가 능돈 더가리 어야 대단한다 타마 인제나 다다가 아 상득조마리스고노 로콘 르드브고 송노고 상득조마가 존디나니 인제즈 그 다다가 어 사마타 슬툴 뇽 양와저르 가르테스 다다가 티케송고 대타카 휜순 다가 테요바나스 대단하다 다다가 더니 송노는 더즈게즈 다가 사마텐스다 네 자나다시 개첸디야 다치다가 사마 용서 주화다 아 사마가 우드히고가 사마가 니와 양나 사마가 랑젠스키와레 단지 아 테이동나 따다가 사마 슬리르 사마 쪼크르 아 텐조니 사마 가뇽비르 어야 단 드추선보다 빼게친디 서초 뇽바가 이와트 희송나 체레즈나 따 사마 텐스킨건디 딱 시그다 아지 희뇨르 단 더나 송이종노가 제즈 수이다 땅에 따 아주다가 오크 소아르콰가 따 종뇽 종선 디나 송노 초아시가 낭톤들까 아지 하고그레 단 더나 셸리죠 대단하다 저 사 체멧지가 송나다 체레즈나다 사마등이에다 쳐지기네 하고 말이 땅에 사마다 사주가 간다 통제나 사마다 망아시나 치문 뇽뇽시나 치문에 대나다 체레 사마가 스트 뇽바다 티에와다 희송타조다 사마다 땡히존 디안체니 체렌단다 나 영화경 크레송오 그러다 영원더니 훈순다다 크레시메카 대단하다 체레나 영원더 땅 떠니다 땅 셰잉가 차프르트 히고 대단하다 제영다 강아 조르체레즈나다 슬와라 아다 슬와가 워나이 안욘바이와 아 슬와다 쳬와라 니가 쯔게자 쇼콘텐디 대단하다 안욘바이잖아 티나라요 대단하다 슬라 뇽 양지영 아르스마자나 촌노 군적잖아다 모 대단하다 더추인제즈가 따다가 사마가 랑신다 사마가 니와 아 대존이다 사마가 따가 무다다 무가 니와즈나레 다 강타르창다가 어다티 아이와튼 콜송르다조 다사마텐츠라 마몽너리 어야 대단하단 더즈게 개첸치 대단한 더니 콩르크치케 송오크즈나 실라 세트룰 뇽탕 삼시 영화당나 저르셰스 되게 다다근디 아 다근 도르디 상티 로마그나나 체리에다나다 자츠크나 되게 송오크다 실라 세트 뇽탕 삼시 영화당나 저르셰지 언데케 송오노트레 대단한 더리리가 다가 훈손담무 셰나 참무즈레다나 슬와 가용카 라카당스 다 슬와 그리근다 시그셔레 가용카인스 다 용카인지 다조스레 단더 디사틴족셰키오 다 다가 아주 아니 미 덕셰피 속속거 그리스 저와이나 다 용화리 어야 대단나 체레즈나 다 용화이나 아주 두당노 어다 다가 뜨잼부터 다 다가 다 아저씨가 속속한다 잼부나 고파리 아 고용 그 잡을다가 니 감네 인제나 단득해 고알랑난 저 거상고 대당나 아용하가 저 아라하가 저 대조니 따다가 아 정거하 샤하 쪼지하스 아야 대당나 따다가 니 체레다잖아 어따다가 슬보이 하강이엔다나 아용하라 라하니가 예스 다 용하기는가 망아진 디사오 대조니 쪼그 하강이엔다잖아 어따 정거하라 샤하니가 예스 아야 다 아주 정 저득 정오까지 정극하라 덴로니 침샤극하스기요 다 샤카스코르도 조지 젠드나 침샤스기요 아야 덴로니 아몽 내지근라 뇽스 다 아몽극한데 인제즈거다 내지 탐칠라 뇽니 그르게다 스트니가 아 만노니 그르게 담무지엔스 아 더니 차즈레즈나 다다근디 아 고카 아나카 스파탕스코노 다조 고카스코노
나와가 하다 다 라나프트 나지 티존드레 다 인조 가나즈가 나와가 하트리 덴로니 석바지 오크라단드 지게 이그노르 탭송나 아이나 삼거 아다 다 시아그능나 아주 공무라 슈화지 지고노 어 슈화테 인난도코 다 티 이게 인제즈가 다가다 산정니 시카즈 석스코노 석바스코노 어 사르타 산정니 시카즈 석지드게 도나츠코 데단다 슈화스코노 테 인제레사 데조니 버워남징 슬리하스코노 다 버워스코노데 인 이그노르 탭송즈 삼거 긍레드즈나 버워스코노데 체레즈나 아 버워스코노 다다 카테 인제레사 사밥덕 바샴차 바 와샴차 바바자 웹스코노 바밥스코노 다지네 샤그능가 다다가 샤 안디 차즈고너 샤 퍼클스코노 다 아지 난종나 다가 퍼케지요 아 테이동나다 퍼헨데 조다가 아 냥망아지요 타마티응고지리 따라서르카 다 샤즈가 유화유화즈가 샤 총총즈가 그렇게 저만 안 봐주니 아 샤트무지요 당즈 파이즈니 인제나 다 샤안디 샤 포부지리 따스코 아저께께 인제나 태신요지셔코노 어터리 테이동나단 뎅인제난 직니 하츠터모즈르 당인데셔파탕이 다근데 인제레 사밍인데케제시 잠니엔 테이동나다다가 법 남청 슬리카지 단더초 인제나다 슬리르크 하이엔스 텐치니 체레즈나다 르카 쩡카 고카 당스타 르크카 쩡그카 르덕쩡그카 테조니 샤르구크카 어야 단더르카 Tetoni ta khatang shakha truchi khasi. Oya, ta kunga khatar kara. Tetoni shakha tandi chamsha gashari. Oya, titana tan dachu chambu injana yang truchi khayenzi. Ta taga sato nyomba ta tsgeza chiga devi tiga songshoka. Ta kantar chang dachambu ndi kwa nakhwi inu tabka tan da tangmazo injana azo lakchi idar. Ta lukwa ka chiri mhambar ka chika chika ta chi, chika chika ta chi. Tighe tan di nangni tangmatakara. Tintoni ta ignor tepku nura. Natoni ka tighe shongni jamtsan tamozri ya. Gorim rendu tige chiki doni tamozri ya. Tamati injana silvi sinda yenzi. Truk sinda yka yenzi. Nyombi sinda yka yen. Yangwi sinda yka yen. Tasi tangata ta nyukta chimbo me. Андата нажикна та таг чзгрез на та манчик даг цкнда яра чнг да танг да куалин вамен чензин хай трос куну та вамен да чензин гха отан да токр гс черва йенс а те та та таг дни вамен тази окра та вамен сени таг да мозат г не чух каг те та та таг вамен скуну да пач вамен зи чгор ва манжанг меназг менс Ta wamen skunun de yang ta ge ta ngin zeng la ka na ta nyong zeng chen bu shi. Ri dar ta kang tar jang tang sa de kiwa ri ka ge tenke li song o ka. Anda ta ge wamen skun da shirtang ka walang ge rik sa chirwa zi yan si. Kang tar jang ta ge samu li shen na tang sa zi oma tong go no azun da san tari do no ga wamu nak cha wu. O ta ti rik sa chirwa ta wamen yin zi tge ngin zeng yo ski yo. Ta anda tang ma na wo ke sa cha na yo na ma ri. Te tang na ya ge cha ta na yo ski yo ri. Tigeta taga oma munga yonu tabkata azo taga zhongnan donjuwe wa zichgore. Donjuwe wa tan deyenzi tamunginzi ko nara yo zirita tige shekuk. Kantar changta karge oma mungu yoni awa tamu ziyenzi. Ridarata nanang tozgwara cherezna oma gata tongjuga tsenda nandru ta jemunga songwe te tangna ta cherezna ta oma tongke juga cheta ta da napsokko jakko holensi chinandran damuni wa namana tsukun di nangzhen li da tanga tenchoni ta da ga azo semchendara ta chikchika dewi te tanga da karge chika zgiran jirjoni tamo yengo kazi tige ta da gangtar chang wamu nak chawu da tangsang azo woka sachara da tundi da wano tari te tanga tangma jagar katani inja na ta da ga karge da chartanga wa tamo zi yos koka te tanga ta da ga yang nreshe jikhtang lala ga nangni charez na ta azo nzumu agar gandai ni yang tamoran jashi jawni tamoyo ka ta kantar chang women's kunun de injaz ka ta walang angar gsa charwa zare a te ta ta ta ga ti khara a te tro ni ta chenzing ga khain jna chenzing di nang na injan na ta rig ni war a ta ta ga zo ta ga a htagra zigra ndam ugar gsa charwa ga ta ta ga chenzing ra da kar gra te tro ni ta alagra khara
ұсетран, дымы ғырғы, дәршіқ жән ғырғы, дапшық шай ғырғысы керуа, дымы ғырғы не оныры. Дейдің адан дейш қа ғырғысы керуанды, жоқ ғырғы енді зону да тірі. Дейдің ада күнгідағы рғынғы қа жән бұндыра да жоқ ғырғы енді зону да тірі. Дейдің еді әчірезін ада ненгін. Аманчың сома асылызы та ненгін енгізі күшірезін ада азу ненді та чызыретін ада дағы сома цхири ота дағы таң кәрі лұғмен ұғы бар ота не саруатты жеветірі тенжо не аманчың сома асылызы жоқы та ненгін ғы аманчың цықтың ұғы ата дағы нді яң игнор тево көсам ғы танды сау мүшігірі қыңтарчың ненгін ғы аманчың саруа ota tatas ta ga sa ba injeres no ta te ko war kup ko at ke long da tan de sha pa tong jo kan da igno ta tre sam ge yo tre ti han chen ni ta chre zna ta so wa pang ti mu khu sel ta ne ngung ga man chung ra ti han chen ni jin na so wa ge chung o tan dar ka ra pang si ri ta ra yang dar ka ga ta ga mu khu ge ne sela si ha te ta ta mu khu in je ge ta ta ga along chi wa wa kin ta ge cha ser ota kage inge na tsgeze jiyang chigo azo chokarigo o tamu gannati. Te inu tabkata chirez na nengun jambon de inge na taga silvi rigo reyes. Te inu tabkata chirez na ta silvi rigo taga ota wakinga rigo sachirwa aga nil te pongo gara yang amukhurandar ka selaz nung ta nangton tike kuwa lenju. Te dana ta taga chutang chawu nekkar sanchang anyomsi. Te dana taga chu tenzo ni ta taga Chau, Nekar, Oh, Sanchang, Ndarka yang chazirez na ta, Sato nyomba reyes, Oh, shi songa tarzi tke ta ta ga, Di nang tu maa meka, Te ta ta ta ga, Sangtik roma ga nang ni inja na, Ta sama ga kurka ta ga, Damon dordi za ten hoka. Tke ta, Rimga ta sevi si kum na zi ta, Dani, Rimga ta ni zhonu, Dhta wa inja za, Ka chazirez na ta, Ta ga ndi, Silvi si inja na ta, Yungha, Raha, Goha, Naha, A bavi khas kuno ta ta ga, bavi khas kuno ta ta ta ga, bavabji khas kuno, a sha ta ga, pakhik khayins kuno tari. Tendro ni nengun, a manchang soma ta zi okra ta, da ta ta ga, tsigez norida ayola samga, ta nengun ga tsangnu ga manchang soma as kuno, tige kuwa langnan rikjire samga, jitang. Tendro ni trochi se kumna chare na ta, khyangkha, a khyamsha ga kha, lukha, tendro ni shargu ka kha, ragung ga kha, ға ғыға, жәнзің ғыға тазы өрі. Құңны енгізі күтаға ғамынды, ғамынзі ше күнді нұр осары. Таңы таңды кендің жамна. Таңды ғақа зітіңнар мүшіқ жемейкі. Дейдің ата дағынды неше кігі о. Нәқа рұғын нәжі күн ғамын жәнзің қай жүлс күн ота дағын нәқа енгізі күн нәқа. Танды рыдығыраты нәшіңі қығыну, соқшығы нәшіңі қығыну ты ена чықтығымекі. Дейінші не чарезіна та рғунғы қандырға та нәжі кіна тұқ кіргін ензі та мәнші кі тағы цықты яратын. Ғамын чезін тағы қай тұзі та ғақа. Чензіңгі қаз күндырға тағы тұқ кіргісі керва ензі. Дейдіңна ғамын сүкінінде таң тұқшы тұңде оқы та ғамын сүкінуті Танита нэнгун манчэн сума сэлэс куну танда тага шигрэ нэнгун гэ цэгну гэ тага манчэн отан дымо куна джигрэ самгэ рэдаран дэра игнурцгэ хоросарэ. Тэйтэнгэта тага суа пангтэ мэху сэлэс. Танита суа тэ сэлвэ жигрэ зэта таран тага нэнгун тэн цуа рэс. Рэдара кэргэ мэху тэ сэлэс. Тэнчэ нэчэрэ зэна та чу тэн чау нэкэр санчэн нюм зэта тага чу чау нэкэр. Oya ta ta ga sanchang dhirka chadzirin ta nyom gazi dordi sangtik roma na na dordi ndamu zamzim ti songweka shi songwa taris. Rimgita ta ga silvi si kumna si. Tanda na changi zhonu ayongha, raha, goha, naha, tanda ni bababji ha, nengun manchang soma. Oya tanda ta ga shiga tsigunari. Tanda ni sowa tang jiwa si. Tanda ni chuk si kumna khyangha, khyamsha gha, lkha. Гуха, тэнчуны рагунгха, гаха, чэнзэнгха тэнчива. Тэнчуны тадага нюмби сэнкумна чага ngамунгха, чугха, чаугха, нэхкар. Тэнчуны та санчэн
Awatachi kopi tsonazi, teitanata kuninjana Ndordi sangchik dromag nanga tsiga kornita aga Sil chul gnyomba Dacho da tsonshin dhe zhigi da tanga tanga dhe Chango nu tari Teitanata kuninjaza kata chireta zitanata Wukuswaar kwa ga zhonglik chenpo khwardin jizhiga hanchini Bachapota khasar Lokon ladrabka Ndordi sangchik dromag Te droni

0: rmanzhar zaksam jen zhong kong na cesuk gam zhong kong dang tengduk gam zhong kong odeshkil gam zhong kong yin la nga zu tamung ga pagzi yin bi nga zi nyam da hsang sim zhong kong song shu dang zhichin jil
1: hitam kya bian ba re re na ti jim bo zha yin
2: 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我们的人生地能安心
0: 땀땅 땀씨니 샘땅 샘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그접초
3: 소문의 워스크가 농침제 강종 쉐롱 렌츠나년 브라가 쓰시
4: 야 그긴 데모
5: 어 데모
4: 그긴게 테른 샤비 테슨그 반닝 찬데 탕니노 특지 치시네인
5: 어때 뜨거야
4: 테른 아니게 조지 탄클리 요노인게나 다 의지 망르게 파인자 니르기 잡쿵그 거는더니 갑다즈게 나득즈너모 드나 다 그긴 지나라 테른 샤와시게 되어라 치게다 고무 워크인데 나 찬데 탄네인 드나 다 서튼게 망르세 고르타조 간덕근데 고나무 치길엔 고너간라
5: 너그르크난다나 Tang gariga chirgi nantun manga. Tapkinyona chugu hardung kukur, nartum tamji kukur, tenona chuta, tanghui kukur, teni marayona chu kek kukur. Tatimu rigmangnir. Tenantana ta chugu ta ala kukur zonir. Ta chirna ala zgununda yigi tisona yigi chigra zuga ala sirga. Shirtanga ala sirnir. Dayan yeshuk susugun bolgina mu mishchik. Tegrata rgizungi ngini tisona, tachidra yashul khabrata chua mangchuk zombrigisugunu. Dan di zhundikin itirasona, amangchum zini, amangla zini, tiki nyantikitagunar. Ta amangla zgununda amangdikin akuguzina su zo mangchula akugunar. Amangchuk ala. Та тонг хачисатна амангчул нгхтөг гэлэр. Ота мангчул нгхтөг гэлэт зэнгата та тэнэн тана хүзэн жуна чүг та хнаав гэз уг та замбу гэрэн гэнгэр. Та хүзэн на чүлөр жиара зүтэна хонда ганар. Та жоуч сун дисэн гэрэн а чү санви гомба дэвэни. Та тэн дэфтүн сүндүг тантана та зү замбу гэлэн ну ломбур гэлэн ну Ankiwaar ka langnu, dimitsa ka zu ta mangchukwa langnu ka lagar mangbuyo ka. Ta zu tangsan lasik tihkab ka lasik ndarizi sawu taung zayi minye kara chizi jira chugu ta kaga laga kaayi maaz gyo nar, kaapsan ramu manga. Ta zu gashtan laga gala, warnye gala, uko gala gala zini tiga rinba ramu tiga ikar. Odiga ta waka ta lu chasiga tumusi aze zu tumusi sho nar. Lurji rambu yonuga nang dani tisona zambu gu rangu lurji yigtsang dangsang chu donghuan na rgji yonuga yigtsang nang dani oda alasig mungu gu yonar, dangma ngartsig. Oda khurna awa niwa niwa nil, yi ruru na lhamji gongra nig, awla adung, par dabzi. Tatar azu yinju ta nyangig gini siyana nyangig isa gunar, azu ghalag gini siyana alasigarita. Ғылы ланы енсі, ғыры ланы енсі, чіл ланы енсі. Ата түгі ғынатанды чіз ғынары, та лұржи ранғы. Ачуғы ғы маңчуғы ғы, та ғымаңлы сегунанды лұржи ранғы. Түгі та таңманы елезу ғы та ғылы сәрса, чіл сәрса. Түгі ғынары, та таңғыр сәрса. 아자다 때라 말하는 건 그다 스군으로 다 지금 잡으려 못 가리니 아 다소 망초나 랭고는 직된 것이가 같이 찍든 거 남반데 랭고는다 알즈니 다 주지르 말은 못 모고 가서니 디모스 데나다 추고다 망초가 알즈르 다소 다 때랑더니 토머링 인진지다 손도 알거 나토 자치고 나토 어르 망거스고 다 때야 아 다 후중다 추고다 나위 인거거고 아 데니 말하나 저 위성 사자고 지거고 아, 드네다 아주 안돌메 사자 용준다 후나 아주 감사르겠고 라이겠고 얼흑겠고 아, 드네오나 아주 샤이겠고 드네 하라 감속 상동나라 다 안그르모세지 아, 다 디모가 아주 얼흑르 아, 다 고르즈 가르나쇼고 어, 다때 이렇게 가르수가 나간다니 야, 직주다 있으면 죽 아, 직주다 있으면 죽 단지 지금 사자 소속의 최취당 뜨니세나 아, 회전 중나 회선 사자 그 지즈르 사주 대라양 그지 리

0: 大个位七十年呢，乡亲的门前的一列用坛坑个甜蜜地热，各种餐穷，错开了中秋的火烛火的个人生中的晓得。乡亲的门前节甜蜜万古动荡，李俊杰东边，火烛青梅下皮，边的个家庭大家出身呢。乡亲的用节青梅下皮，来了个彼此投币拍击啦，而红的个下级国家三七的十八，做那的总理阿德克西，阿德克餐穷个火烛当日青梅中的点些当。火烛前置团的电视，火烛中接触盘地电力宿舍一年多少十八等，火烛前地下皮比十多宿舍等，来这个三年宿舍所建立出来，还就能十差十八马斯，还只给了年薪存的电力，只有的是年薪十等，三七的人的那年八等，体面直接的比盘地了，一层比吃饭。大个位七十年呢，乡亲的每日吃那个雷顿的用餐空气，每日谈着了丫头呢，隔壁家吃么多种等，老人他是学别谈的，乡亲等于种植的草皮，切断了种植的年薪从的底，乡亲等于中华每日精通草皮，得去啥等等，从我乡亲的每日谈着了丫头呢，雷顿学别我吃了餐穷，让着看个几个节过这个我，乡亲等于切断了种植的草皮，空米但写得了，切断了多少的年薪破了，种植的年薪从底上。城子的家中等陪什么家城就年年等记住一些家城就马上收容您这些学吧从我们家城市中的人就回来等你城里学吧城里就能下地接受个盘子设计的技术这个你没有谈着的丫头呢隔壁家城恰不这个等的这些比多年感情等所剩多年老人的能下地是等四分钟三这些把马斯第六三位没有雷顿家南巴三位等林根三位能下三位进来马上让人进这些学习年时地就都能卡塞的上能都能喷什么出来古地上黑了瓦灯用了这通家英雄老人家人通江单笔乡亲的用家没个起立立水笔家这么共同空的七八灯这么多人没个起立立动了家人过的水笔走出去你把钱我担当中央党也是去就看乡亲党乡亲的四种个彼此都为国内历史了跟在东北特殊的国籍断去了当时学霸党卡得了六角党还能那么娘力界吞空乐恰乱不得刚到杀气了你那么从我乡亲的没黑吞空党这从甘肃停机乡亲党也是三次不当乡亲陪祭接近了用坦坑乡亲的乡里乡里听起当娘的从我乡亲去开立蒙布这个日期从我将爱做了六角学习兵我就乐得了积极把人这么写比了个开立三等等是咱这个安松七十七了我土所中那是跟在同话所接受头了的你而龙中三口节我做你和的历史个彼此来一次而今天刚团的个等从我们节龙中三口节我做你和的团空等历史间多路是在你节七次起来全都用力接受谁的历史节给你们三土这不如谁年困难吧地图节很低通地地图三节先从的年初来从地做我们这个把宽体的行节等总政干科娃所能采人等划分家粗木些了是大科娃都是采人这就是大科娃昂这采人等所能人前一人下午三人出个切着个年龄的特殊性的人同个见面人才能阿出养些人家切着个也没得的让这里空气里层的人等了三本特级期大地母系
1: 拿出去比日子就多了
2: 我比我有十个胜看
1: 日比我有三九个高度
2: 拿出十比严日就是中中国从中走
3: 拿出十比拿出就打动人真打蛋过松之人
4: 呀你们以为拿出十这个错却错从马的梦言呢周西丹比昆州人们的人也可可成立答应了就从马阿粗他们阿很多个其实个谁拉穷穷的从昆我是个了龙城鸡切带切了拿穷西中南了过这些比拿穷西比的个词他从林村能力烂腾这么凶爱拿林村的跟东村吧阿亲罗的错音呀这不穷穷从那个黑色的人拿出去别人家吃个他东林村的呢咱可是这里个咋的吧等咱把咱把送几个学住个吃出来我等干嘛这里吃出这个玩意他东西给我个这里呢这里呢咱把送给你们的用拿出去别人家吃林村的他东西比的老外送子 야, 대나 주보 총총 치천나 나 총시비 가츠 렌츠인데 타통세죠. 리르크시요 큰땅. 영나 나 총시비 가츠 렌츠인데 그 타통 거스글름질리다 땅이 아릉그 젠통옴 삼 삼큰그 주보 총총을 그때였나 이런 거 자바스닝 그나 총시베르가 칠 타통린 신더질리다 등이 영 이런 거 글릉 근전 등등 영나 일단 파티가 다 근전 등 근롱 멈추 린슨 타통 근거 가브릉 정 특거든 치우 득승 이르게 섬든 나르가 등 특거든 치우 득승 이르게 섬든 트기노 주보 총총 청마게 일라사우 이리 송요라 레티나 띠릉그 나총스피 가츨 타통 린츤데그나 아직 거득시오노가 참바 청원인지나 디바 가르치크 참바 청원등 아르비 가르쿰그 참바 청원데니가 인 띠릉그 디바 가르치크 참바 청원데그나 중구 시글름 즉튼젬 미포 잔틴 율르그제 로지 모튼 도르티등 긍진 나총 츠플리 담비 브라히등 진자 쟈바시비 로브리스 담지지 다동 주보 총총 지셔노게 담질라 짤릉 요노게 천이 로주고 테마스에 친구셔노게 아베와당 카타세니 담지즈잉 고득시율 삼바니와 르비 카르쿵근능데 카르신데 다디릉 아잔직게 디츨네테니다당이 잉 주보 총총초당 주보 총총치 샴든제 파마초르 필터숑위 참제법소나 파마치 스카치 디르슬라잉 제와 탐스 요세니 히샤 통신 오초샤 주일

시바는 토동물 마친데 용에다 당이 마치가 당거 초아등 응이우스홀라 냠는 제파리라 나소 파마 남증 토동불 파머 제리 마영 멍보시 요제리 디젠거 남증거 초유천이 원나 파마거 스카치 제르슬 따블라인 나치 냠죽 당 당돌라 낭제는 하정 걸리치와리라

팀청 레레근 과거 고리글라카나 차퍼스기 치포욕 데당나 던지나요 릉거 하마트가 우르지티 롭소글라카 존누가 따르팅즈나 추고 다니 젠딩근 소시 고름 디초크 크르가 냠용데 르탕글라카나 남바노츠욕 데당나 영 데릉글레츤디나 아주 아민간 쳇당 호열고시 콘글랑즈는 무즈고 드시요 랑즈는 땅땅 비고니 타간나가 추 젠딩근 소완 디초니 아프치르나 추 사당강즈감 토니셰지나라 호열고시 추가 알게파 차퍼와즈기 요너르트라 영 디능가 아마즈감 토니셰 ᱱᱟ ᱱᱤᱯᱨᱛ ᱠᱟᱪᱟᱨ ᱜᱮᱦᱛᱟᱠ ᱠᱟᱪᱤ ᱠᱷᱚᱭᱞᱚᱜ ᱥᱮ ᱪᱩᱜᱟᱨ ᱜᱮᱢ ᱠᱷᱚᱪ ᱢᱩᱡᱜᱤ ᱭᱚᱠ ᱭᱟᱝ ᱨᱟᱝ ᱨᱟᱝ ᱜᱮ ᱪᱚᱣᱟᱝ ᱜᱮ ᱧᱟᱢᱞᱤᱝ ᱜᱞᱟᱠᱟᱱᱟ ᱚ ᱥᱮᱛᱵ ᱠᱟᱱᱛᱟᱱ ᱠᱟᱱᱡ ᱜᱮ ᱧᱟᱢᱪᱩᱞᱤ ᱭᱚᱠ ᱤᱪᱤ ᱭᱚᱠ ᱛᱤᱞᱟᱠᱟ ᱟᱪᱩ ᱡᱮᱞᱚᱱ ᱡᱚᱜᱤ ᱠᱟᱵᱫᱟᱡ ᱜᱮ ᱛᱟᱜ ᱭᱟᱝ ᱞᱮᱪᱤᱱ ᱫᱮ ᱥᱟᱱᱡᱤ ᱱᱟᱝ ᱡᱩᱢᱵᱤ ᱧᱟᱢ ᱠᱷᱱᱟ ᱵᱮ ᱪᱚᱠ ᱜᱟᱢᱜᱥᱞ ᱜᱮ ᱟᱢᱟᱱᱟᱢ ᱜᱮ ᱛᱮᱨᱤᱝ ᱜᱮ ᱛᱤᱪᱷᱩᱱ ᱫᱟ ᱛᱟᱢᱡᱤᱱ ᱜᱤᱛᱮ ᱱᱟᱣᱟᱜ ᱛᱟᱞᱤ ᱥᱤᱢ ᱟᱭᱟᱨᱤ ᱥᱮᱵ ᱠᱟᱜ ᱪᱤᱜ ᱧᱟᱱᱡᱩ ᱨᱮᱣᱟᱭᱤᱱ

0: 乡亲等以中职的筹备切断了中职的联系从的底。乡亲等以中华美丽的精神筹备的黑色等等从我乡亲的美丽腾着了烟吞的雷顿下为我这参充了融入坑个这个结果这个物。乡亲等以切断了中职的筹备空灭但现在切断了脱顿的联系盆。中职的联系从的上成这个家中等陪审家成这年龄等记住一些家成这马乐收容年这些学吧。从我这成熟了人就会来带你成立学吧。成立叫冷下地接受个盘地设计吧接受这个你没个团队的压团的各部家成恰不这个等了的学比多年改签等送上多年冷练了冷下地等四万三这些把马斯第六三月没个雷顿街南巴三万等林根三万冷下三万级了马乐个人心真的学习年下地就都能卡塞上能都能喷上出来古地上黑了瓦等用了个通家影响老人家人同情单比想起的用件没个钱的历史比家这么共同空的七八等这么的没个钱的历史来家人过的学不走出去你把钱我单当中央当也是去就看想起当想起的四种个彼此都为国内历史来跟在同位特殊的国籍端出了当时学霸等卡特了肉卷等还能那么娘力界吞空乐恰乱不得刚到杀气了你那么从我想起的没黑吞空等这从甘肃停机想起当也是三字不等想起陪机接近了用坦坑想起的胜利胜利天气等娘的从我想起去开立蒙布这个日期从我将爱做了肉卷学习兵个就乐得了积极把人这么起比乐凯利三等等三次甘肃七十七我土所中那是跟在同我所接受头了的你而我中三口节我做你后的历史的彼此来一次而今天刚团的等从我们节我中三口节我做你后的团控等历史的道路是在你节七次起来全都用力接受谁的历史的经济三土这不如谁年困难吧地处的恒纪同地地图三节现存的年主来参地是我们这个把宽体的恒节等总政干科娃所能采访等花粉家粗木桥是大格娃多级采访这就是大格娃昂这采访等所能人前言下午三人出个采访年龄的特殊性的人同个见面人才能阿出杨先生见采访给没得的让这里空气里层的人等了三本特级期大的木西
1: 而且趁木西的这个年轻让你的送回国家陈兄当主任
2: 年轻人吧切磋的模切磋的地从我养着年轻坑我给了龙城哥陈兄当主任年轻人三不得搞死些我当地年轻哥农村吧当什么这个吧当成从母人当地年轻人呢参拜穷我你个月了参把等不聚会也习等参把你把讲这么论着也呢学历而且我疼的连称个参把等不聚会也习个参比能啊是有也了
1: 聚会起码穷心的成其才等的安排呀聚会也习
2: 在当地聚会也是个产品能啊我去错了我这个人中客新海总慢慢成坑个成婚礼肉吧才让多接了个单程三年们做个我东南个国个那东个兄弟聚会应该整啊卡达里就业了这个人去的没呢
3: 哦对吗兄弟们东南个对吗
2: 对吗人这个人跟了个头门三年们做个我问东南个国个那东个国呢聚会应该整个一宿的呢
3: 哦呀呀呀对对他这东个就他我就三年当我就说说三年点从那些呢们做个我东南个就近的东南人家呢给他开始从地上呢还叫毛路个你听见没事对的呢他地上用就个凌晨的个过着他的样就你我东南个兄弟教会这个国族也是意大利马拉卡的这个多地区但在当然的教会这当初给三年的这个你是上用的教会这个国族有但是东南就是那我们其实当初的那样三年的满足的人这个
2: Ale dina shuni chu thung de len chung ge chan ba ni ba jan chum lon zhe ge chan ba nang xi ju yel
1: cham hun zang pu ng ge go phr li cham yu xie jie nim zhe thang mer dan ya chum mo lon zhe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3: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Самба мау чэзэ жэ хонстон нянжок кэргэн жэ яндахи шэнба. 단다 도건다 나던 선생님이 크스목 아 결정 것도 같이 다시마 공원이 시작이는 거 아 멍축 오늘은 동등 그 단지한테 도건데 촌이 공스도건다 도건다 동축 그 시간이 단 양적시에 대해서 건강 없으나다 아 당연히 남자가 쓴 거거니 가다 동무 마우쳐진냐 그거 공무 지도나 지도는 그 공익도 도고도 시기냐 안 적고 다 공익 회전 적지나 주가 지입을 나서 거 아 딘토 차이를 나서 거 딘토 지 간자 진우가 간자가 이게 요나 간자가 이게 된다 건다 시기냐 안 적고 지들 디 한이다 쳐지냐 아 주가 반승 그 보통 거 아니들 다 명아 쳐지면 사람이 건서 그 힘이나 아 딘토 그거 그 보통은 지금 엄청 취미도 있는데 나서 거 사우인 적고 일하고 아 디 한이다 그 간자 같이 고무 흑지도나 고무 청우석 지어내나 딘토 고무 또 그 조금도 강조가 조금이나 또 사우이 땡크해주 딘토다 고무 또 시라 떼르고나 또 빛을 넘어 떼르고나 디 디체도 또 또 사우이 땡크해주 디 한이다 다시 고민하시나 어쩌고 이 체크한다 또 건데 체니기가 그형 와라 아 지이오나 체크한다 또 건데 사우이 지어두건 다주 너 또 건데 시까지 너 또 건데 동무시 아, 드니가 니아무라 컨셉이 소나 추부다. 고르문도 뜨건다. 아, 다 도마라 추부 지다리. 아, 판스나 그 지 턴도나. 다 니오인 추부 고르문나 추부다 하스라. 스텔 고리 코틀리 고도 다가 와르크는 뱅이긴도 뜨건다 흐시. 가친 흐시. 어떡하. 다 디나네 추 르네와 똥된 똥리 시샤리 소나 다 크르기 치도 코지나. 아 추부 진타다 라그리나 라그타 데랑 추 고르무 하라시 주이다나 지금 주 대글로 가셨다나 다 시작동 누구 토익도 두고도 같이 때문나다다 가성 대랑 주고다 카프클라미 때문나 주고는 큰글라미 고문도 돈데 응 콩도 두고도 하스라 고르고도 또 고르고도 누구 고르도나 고르도 누구 얘기도 두고도 같이 같이 응 콩도 하스라 고르고도 다 주 카프클라미 주고는 콩도 하스라 고르고나 디 카프클라미가 디 선통도 두고도 그런 그냥 주고 주다 같이 단디 고름디 톤다 차를 건잖아 혹시 진짜 어쭈그다 조금만 초전 좀 있잖아 다 럭본도 조금 더 할 수라 될 준다 혹시 다 진짜 그 럭근은 소리 결정 거 다른 거 개근 거 성취 금리 때문에 실수 하나 다 가지고 되는 거 럭본도 조금 더 할 수라 될 준다 명령이 카프르 그다음에 할 수라 될 준다 망아이나 그런 거 점점 개근 성취 줄라카니 혹시 반복 체 놓치 소리 도도다 니아 마우지 아 선바 마우쇼 미시나타 추근디 고르몬도 본다다 원은 데피 콘스턴다 콘디스코트 원은 데피 콘스턴디 코니타 조 간이지다나 다치 진타 다초 돈터 스테트나 톤도나 다치 고고모토 시라직 데고고지다데 돈튼데나 디 돈테노 그람바티 선토토 시카치트 데인다마다 고르 다치 카드 글라미 아까 스카르지그나 티크 디 아까 센토타고 치 카드 똥이다리 아까 응 코고모토 시아직 데 고즈 아까 똥난노타 데리데나 디 아다타고 김토다치엄 나치 아까 코고모토 데르고 고즈인데 치 오다토나 데치 양다간 조지면데 니잠바나 다치 시알다나 아까 초송 아까 응 고모토 치우치 스테트나 돈다크라 아까 직신지다니 안테 니잠바스가 치스텐데나 탄지오나 디 람바타 라스 콘도 시그랑 그냥 죽었죠. 다 콘스트가 죽었지. 아 결정 그 당이 고나셔 고노 콘스트도 탐치고다 고니 나카선 셴들. 근데 선부 어린 덕 선부 그 콘스트도 돈다는 김다. 상마도 그들 또 찾은 게 천이기 와르크 응으른 건 대한다 돈다. 다 내가 이거 나카선 부 상마 고나 다치 고니 그 지비 어떤 와니 돈 때문에 라스가 대가다가 고르는 지금 다 속아서 대가한테 도건다 메타나 다양 지 크루고 저 능은 그한테 도건다 다 대가 있지 그냥 그거 대가한 거 니야나 또 하좀 셴고 좀 들리겠어 다시 다 잠을 찾으고 나 죽은디 고는 더 신통나다 거기는 던져 줘 다시 같이 다시 고니를 시작을 한다 야 지구모 처지 담바 지동이 대랑 고모 처지한다 담바 시라신도나 Then for you, look at you. Dark, maybe one need Tom the Satan as it as you could. Tom the Tarson, what did you get to the Jogichko, the Nippers? Dark, as you can go on, I am. She ignored at me, your chain, eh? She got the doctor. She read in you. Dakachi. 아단다 각습 그저 다다시 공

0: 아주 그 대단 그 뜻나 청와 그냥 그 같은 것도 호텔아 좀 버셔 빈 아주 그 차친 데도 혼디 아주 그 영지가 청리즈 동고노 더 무슨 그라칸다 아주 그 어떻게 많은 청와 뜻이 고돈 뒤땅 텀비 전시 허르졸라 원키와게 어 제슬 칸도 허르지 젠컴당 극시 종나 저비 아주 그 멀냥지 드나 랑치 또 없지
1: 아르치 이때 처리냐는 건 돈주마 그 아르세 지와냐는 건 만나라 드나냐는 건 랑추고 또그 코 아랑가지 인시위냐는 건 냠바 청와 네 다음 제포 아르치 조니 랑트로 건 버 조르트 그죠케 다 아르치 조니 수군도 군데 숑근 드나 아라치 주주오클라 단디 땀은글라 그냐는 건 아든지 좀 비히 라라비냐는 건 아라치 뜨나냐는 건 에프크즈 아라치 수군은 그 좀 센치즈나 Ramilinazko, Cholanazko, Jerny in the Zook. Ya, Talalaganazko, the Arachizna Ragazi, Tarachizna, and the Tarachizonata was in a Ardrinazko, Tuku, Tumozinoz Quachi Kuni, Timuzitala, Akantasinoz Quantinone, Ranginazko, Quat, Hotichi, Chmuz, Languga, Titamaginazko, Pazatuma, Dotuma, Ta Yinjo Kuga, Kumaginazko, Dumuta was in Guga, Kuga, Sungtanga. Kungunashe kuno, siye rikini jinazuka shiayo, mari, trisaga rikini shiayo, mari tala, di la tsungwa ga chiga, katub zula jinazuka chiga, khujun par shek, shek shek jinazuka nyatang danba, dumu tabazga jinazuka jokuk. Ya, langchi, di shumundu khundana, langchi khutubchi, nyamchung kun, arshi khujani langchuru ngambar jorwaat gizna, la ta, gangzgan jukundu khundi, tsangba ga jinazuka shiayo, pazi tunga tunga, di, ta, Kashila, Unguin of Quandi, Horjo, Kulakana, Arachi, Zurukok. Yana, Ransu, Tini, Man Chunghang, Tunzang, Alutin, a Jay, a Ringman. A Jowl, Kelnia, Mala, Tromelepi, Jikton, Mixing a Chitable Lutawa, Shivatabo. Ya, Tanting, then, Ransu, Tini, Tinosco, Man Chungasukuno, and the
0: Rashoga, Taya chitub lutawa zile, lutawa did hoin as go colloc. Tandin as go argument, some are you, Clacone, a rasurin as go j and the Mahatani on Denin as go chin mares in it, a jasonin as go jano chin mari, Tunzon lutum then being as go jacuchi, unity I mari, or Tinatan as gondi, a jala ol and you can as go carriage, Tuama Ludhundi, Lutawa sweet, and Nathan as go chitub lutawa eight zile. Jocum dita was it, argument some was in it. Chachi, Kantang Nazuka, then good as Najali, Chapatan Dambina, and the Killing Yamala, Toya Band Hundi. Now, Quenya Nazuka, Chachi, Jaskun Gunijonji. Chachi comes with Tung, Samartamuka. Chapter Jopi Janchin Nansisamba, Shawaman Tungi, Chapter in Nazuka Bazi. Shawanga Yung Masiverin, D. Tumashavi, Chapter Jules. A Jopendopi and you take a Shawangashi and Miss Mam Shijan. Do topi chaper, Vinajo passing in these? Thou John Duchang U Tigger, Shavan Nazqua, Gashing, Miss Machina, Tigger, Jew, and Nazco Tom Luga, Chaper, Jensen, Nazco Jokuni, the Muslim Nazco Tongu, Shaws, Madimala. Ya, that the engineers can do the topi in Nazco Chaper, Jensen Jokunu. De Gutunche Hordula, Sagan on the Sechua. Tunir Tanner, Madi Hund. Suye, Ayuchang, Machulat. Muchang Maur, Machur, a diet in a number she is yati. Kutun, Gunga, don't worry, trivia hungi, Tunir Tana, Madi Hung. Suye, Ayu, Chedichang, Chopper, Manshila. Muchang, Dongamaru, Machur,
1: ᱟᱨ 하이야 디르 양락지근이라고
0: 아니야 안유기냐스고
1: 아주 차프르 마음청이 시와티 구토나 긍가 자리 긍 잔실치 흥따라 콜루 찍리 마바든지 어저시치 주니나 콜루인 거는 콜루 찍리 마바든지 흥따티 잔실치 칼로와나 정송 리슈중거와 남카 등거 포르치르와 자릉티야 알라치니 냠바든지 흥따 잔실치 따 듣는 옆에 지 정문냠바지 지 차프르 녀석 만청아 디타나 응 뜻들이 다 공내 녀석 지 차프르 대추 녀석 만청가 흥따라 녀석 고루 지리마 바담 야 팀담버 셰피 칼와 또 호티가 녀석 건데요 알아 지금 책인 녀석 냠송 응 녀석 맥 야 흥따 팀 잔실 거야 따 듬문기 녀석 맥 요 맨냠 어 지금 저도 호티 녀석 만청아 어 뜸무지 지나요 아저씨는 전부 니마티 하르 메인 조아스 먹스치 넘버 7도 되지라 다 그신 치위 니마도 혼지가 다땅 얼었던 근데 메인 조아 다다 보고냐서 근데 그스크도 고디다 고고냐서 난땅서 어지래 데이터고 고 근데서 건 데이터 간지 어제만 나냐서 건 데이터 봐 도모스 간냐서 고고 야 진 쓰르치 넘비 진 제 차프럼 차청아 메인 아저씨는 제비 저티 지금 좋아서 버스지 넘버 1번 바타고 오드지라다 아 지금 오늘 아 디 아저씨 쓰지 않았지 그저 디 차프와 디 타득보냐 그거 차 정화서 문하라 아저씨는 제비 저티 직구다 좋아서 버스지 난당노 너무 그냥 가지고 돈챘라 타고 고든 디땅 템비 찬지 허줄라 원케와게 가트바 jiwa tawa amni ziwuk. Ya, tan di nang ni,

0: 다 짓은 말아줘. 대직. 야, 조진이라도 그 짓은 말아줘 알다라. 짓은 말아줘. 혼 지가 까트 봐. 동일 짓이라도 그건 당냥 봐. 뜻들이. 다 말아줘 하지라도 그 링이 있음지 까도 혼디 희절에 왔다 지가라도 그 짓이 진동도 혼디라도 그 냠송즈. 야, 조용 말거지. 야, 고천자 알아줘 같동라. 타나는 기지라도 그 짓동나지라도 그 귀라지라도 그한테 단 냠총 거지. 귀라지라도 그 아멘 뜻이요. 다 전실로 잠수 건다니. 뜸무진 뭐가? 이나는 저 똑이랑 시 말아지 수고는 건데 똑이랑 시 지까 냠 똑고 연든 한숨 좋아. 나와나 따는 거 똑이랑 시 쓰는 뭐 지그는 거 말아지 건데 직든 아무리 지근 뜨다 지와도 건데라 되어는 직든 땅 직든 디는 거 하든 뭐 나 수고하는 거 도와르 즉 뒤 탐제 보이는 거 쓰지 않는 버셔 봐 수고는 너무 전국 디는 거 수고가 안디 그거는 그 쓰지 않는 식근이나 그건데 류근 등등 야 조등 귀등 전차라 속한데 탐지 뿐이나 그건 마음처럼 아주 맑거라 따지나 그건 직등지 담을 탐제보 근데 그 쓰지 않는 바 또는 실은 네 답을 쓰리 양나 이런 조크의 어색등 용자를 생각해 니리 체크의 어젠지 마음지정 야르바 조성 패션 요한등지 어랑을 그 지리 능나 어지질 듣는 지와다보 오지 야, 다 예강 초기 아직도 용찰와, 다 아직까지는 그 자신도 그것도 이슬람이나 그것도 무슨가 이제 매달 받은, 야 지리나 그 체크도 그지가 전, 전차가라 이제 이제나 그건데 전 매크지, 야 매크라, 야르까지나 그 조파 아성도 그건데 한순 초기 유한든 땅이나 그 단반 지가, 아랑르 그 뜻이 어떤가 그와 무르깡 시간이나 또구나. 지금 이제 그 머리가 쭉 탐지 보고 능나다 아직 땅땅 봐서 그래 뜨지래. 단 지금 이제 그건데 그거 아직 땅식 그냥 아직 그가 아직 아직 그냥 아직 그건데 이건 특히 이제 그 아직도 호텔 안에 아직 문성화 아직 이제 그건 지금 이제 아직 그냥 아직 그가 장기라 이제 그가 네 마파 문성화 원 너무 잘했다라다 열 그 쪽파 정도 호티가 아랑르 그냥 아직 그 스치는 버 셰피는 아직 그건데 땅땅 봐. 덤목도 실라다니 어서고 어제 만성와 드진들이 내글로 던지는 송이 능시 내적 바 총주지진 잡아 저 총주지진 지무 실실 바 어존들은 이운 가식은 멍나 남정 강릉기 어도 총치 지근일다 총으로 줘라와 총주지진지 아다 총주지진 속은 혼데 어저프린도 비앙이온가 시그 멍엄 남정 강롱고 군이 어두웠다가디 아르 총으로 조르바시글라 총주르지진시 조바인지 아 공미 특질도 고디 마능나 특럭근이라서 근데 들그 조록 아 저프린도 바스 군도 군 저프린도 비앙이오스 고티 갑도 고티 그마시 좀바 부티닐거 어저프세 비진이라서 고가 지 땅 좀브르샤 비진이라서 고가 지 디라 고운리 야 디다 아니오 가시가 멍마 남정 강롱고 고니 어두트리지 디땅 아르고 총으로니나 고 저와시글라타 총주르지 젠세라지 디 끼지타니지 아니 총주르지 젠지 아 남정 셀바지 다 총주르게 젠그는 거 아이와라 디 남바가 정간 혼디세나 아이나 또비 총주르당 아멜비 총주르 아니스 요르스 다 총주르 제젠라 능시가 일치르송나 아남바 아니요지 시가 돌비 총주르 있는지 아니 아멜비 총주르 있는지 또 바든 아멜바 아니가리 슴바 총주르 제젠 소시 응인진 샬바지 다 디 가리지 그 차네 그거 응인진 다 찬일당 회주 친구니 샤지리 총주르 제젠치 능시 등보 또비 총주르 너지 또비 일가 멍기섬 남정군이 총으로 주르지 어저프른도 비 또일 가시가 멍마 남정 강릉군이 두다가디 아르그 총으로 주르바시긴디 예수 다 그거 저지를 주려오노 그거 또바시에 두고 일디 가시글라지 다 가끌라 차트에서 공대다 멍땅 영란이나 두고 남정 강릉군이 두다가디 디땅 어르그 총아온군이 이나서 그간디 아저르샤바 대단히 나서 그간디 총주르지 그 또비
1: 다 능력 요청이나

디 호토바인 요군시 호토바 티탄 툼비지나서 그가 아 아직 중앙 군이 있는 지나서 그가 지 조르군이 너무 따워진 군이 디 고든지 허질 싸가는 것이 좋아 신의지 링은 천하등 먹동와등 전일증 직든 중화 시비자 일진 마프라 남브른진 시와티즈 자는 그 뒤에 고뜨니나 도숙제득 보 신내지등지 신숙제득 보 링은디 노진등지 다 링은 숙은디 노진 그 멍지 늪숙제득 보 철하등지 칼숙제득 보 묵동아티 잡신등지 당디 칼로 늪신 숙업식이 나서 거 숙중 거 거르 대니 나도 거셔 꼭 어떻게 보고 거래 대나 대신도 저 전일증 직든 중화 시비 아단데 지글 제메 프린즈노 시완드레 슈브지가 슈흐충남 아랑랑가 슈흐세니니 직트나 총르샬 바든 므드가 저운디진 아랑라그니 사지그 촌노송싱 슈충르샤피나 직트나 총아시비 아다 총아절디 어두뜨니 냠트 오타바타보 오트질레 단디노네 안디 가시큰고니 토피 힐드 호텔라니나즈 코아 안디 아나바 차트군군이 또 꾸노 긍뜨군군이 지나서 갔다 뜨거든다 가시 멍마 남증 긍릉군이 어두뜨기 뜨슬링이나 또 바이 과츠 그럼 뜨거든 지는 오늘 나서 그간 뒤 또지 자우르다라 뒤 또실라다 아남증이나 뒤 숙중 호숙과 숙중 흑신지등 상숙과 뒤 노진등 노숙과 철라등 커숙군이 나서 그가 먹동진 잡신라서 화 온 드문이 나서 그가 일 차츠군군이 아다다 긍이나서 근지 그러자 빠지나 직뜨는 중화스 군도군데 디타니 나서 그가 니 조르지 조우탕 야 회 숙중 남바 디 탐제부 그 아다라 중화군이 나서 그 조르군 따베 드문자다 또피 총조르스 고든 디당 텀비 찬신도 허질라 원키와게 엉원신의 폭우에 있던 단지르샤부지 웅들은 지그틀라 양진 마가이라지 다다 디이탄라 취지드르지 안연츠크 마위단데 남브른진 시와타와 암지 야 엉원신의 폭우에 일러스구노 아제크르 폭우에 나지 엉원신의 수구노 엉원 디위티나 쇼엔비 야 폭우에 나 달호훈 단지르드지레 안연가 밀웅지나서 고통큼 마 달호훈 아이하친 대라니노스 거제레 대땅지 원든나 원지트라 아영친의 가일 하트지레다 드카스무지 도르젤라니노스 거제크 야 타타 디노스 구가 담바 지금 젠켈라 취치 드가스구노 샤룽 응응 취트 원 드초다 아니엔츠가 마위 단든 안브른든 드지레 그초 담제포 야 안디 아니엔츠가 마 아마위 쇼콜라타 안디 단다 임브르톰바 온 드무타베 다 안얀츠가 마라 아마위 단다 남브르 짐바스구노 겐글라칸데 냐즈고 총아 디 총이 조르치키 냐즈고 타문 겐도고리 안얀츠가 마위 단다 남브르 짐바스구노 야 다 남정 젠 컴즈고 조츠드나 단트탕 아얀츠네 가일 하 오 디트거지 드무타베즈 군고니 조르고 영나 문슬로 도미 냠도 너치 쇼고지 나슬라만 정머 조승우 정트블리숑 챌린키 요언드나남 알아침 샤와드블라 판디던지 다마누나 알아침 샤와드라 판디던 바스군까 쿠추그니나도쿠가 챠취 총왕군이니나도 과자로 와인지 알아침 샤와드블라 스군까 또빠이즈무 야 아니한테가 마이다 내가 남버는 덤바스군까 나니나도 또빠이인지 또 쓰고 율리나 두고 하다 강인바 다 최저등 아가일 하등 아니 인덴트 뭐 디타윈 나 두고 남자 잠바군 군이 나 두고 조군 나 두고 간디 야 다 간이 빠다윈 문슬로 로미지 지크와 이놈 나 니나 두고 한디 니마라 죽군지 니마티 니나 두고 멤바세 시르크 니나 두고 로미지 야 나슬지 가멘디 알라친 샤와드 팔라 니나 두고 판디 등 담바 아트 야 드라마 피 Alutin jamai pi tukpo zungu tukho tiga yung. Ala chinche shawar dpa la nina zuka pandi tang dhamba aati. Yang tibli shung chanki yondin tang dhamba tamche ka yung.

아시 왔다 버 뜨지래다 아 고막은 지나는 년아 좀 해지 막이야 아 가이 등을 끊이나 그가 로이 근데 지친치냐 그 초타지 뭐 좀버셔 봐 뜨지들이 난 고치 가르바던 거 진짜 뭐하던 양력 중하던 니실 특행이나 그 년바지 야 리인이나 그 초화 어 너무이나 그 차치 뭐 아진이나 그 몽포스 공군이나 그 다 전신이나 그 간부식이라 저리 조군우 디타베스가다 어진 갈바진 땅 갈바톤 치고 컴르지나 뜸모저리타라 다 아랑슴 정오르 송와스 군우께도 컨테니어 군 갈바인지 야 고치 커 근데 가루레 아제리 나포레 라스화 온 뜸모즈니나 두과 거지 나바 차트 군군이나 두과 지대던다 아랑슴 다름진나 두과 근데 정모 송와 뜻은지 징그 있음 정모 송와 뜻은지 니 정모 송와 등 니가 정모 송와 등 일 정으로 송화 어디 따위서는 그냥 그것 망가한 거니 전시 다들 리지 그아네 엄조클라크는 뭐 기지 정할 거 영나 고치인 따실 먹는 종지 전진하랑라 지금아 통성 차지 건뜨부터라 어떠바 큰된 일을 어떠든 나는 유전 봐 먹는지 시와다 보고 오지고 다 너무 치즈가 아니라서 그지로 고치라지 따실 지 먹으니까 아니라서 그 종거지 야, 전진은 녀석과 아름거잖아. 나와 아름라. 지금 안 되는 녀석과 통신 차게지. 야, 권뜨면 녀석과 떼라. 어도빠라. 그런 녀석이잖아. 가와탁탁을 쓰고, 그 뭐? 디다 강래이잖아. 다 최초 디듬치 녀석과 아지 최초 디듬치, 아지 아름우치. 네지. 야, 다 전바티 녀석과 멍글라 녀석과 지와하듯이. 너무 따가워서 아지인 갈바하듯이. 야, 지와 등, 중화 등, 아름화 등, 통화스 군가는 가와다 뜻된 거 뭐? 가와다 시끄다리. 그 전치 능시 지와, 시식 그 최멍뿐 갈바는. 아, 시식 갈비 최멍 되는지. 아, 시식 최멍 갈비 지는지. 아, 조프른도 비 찰지식이랑 갈바나 초전치 최최 멍뿐냥 등 록버톤 바식이 뜻이래. 다, 찰지식 끝등아, 가와 나초군 군이 나서 그가 최최 멍아즈가 냠군이 나서 군 독다니. 티무진구. 디고듬치 허질 자가능네 셔줘. 빠츠르가빠. 쳇흥라. 와미르동땅 어플므지. 철지에서 그치 어다가차가는 동니 문음 지체는 마시와티지. 고토네 제일 지체 마시 위니. 냐는성 잠바. 와미 싸와타비 르빠 가르와등. 청라 듬바 쳇흥가라등. 까나 마르비 등치빠 와미르동땅. 안나글라 쉬어롱이 어플지 머친 머친마 초치 어즈금 던다와 닐치 아더가치가는 뭐 동르셴이야 마이는 민시완들 최신 재미리라 안암바 문다비 가첸치 최초 멍뿌냠 던록 버던 바타보 오드즈욕 다들 화상 먹히지마게 최치는 아주 감감다버레 밤이 잘락 수고노 야 체험자라 수고노 아 밤이 동 수고노 어플지 멍 수고노 간다 차지진이나 놓고 간 제마가 동라진이나 놓고 담바 오 너무 따워 다 네 안아바가라 간에 지금 문다노군 가친가 차취 몽아드다 냠치크이나 놓고 죽어요노 동무스가 동고 고든 디땅 템비 찬지 허절라 온 키와가 셔 좋아 아마신 주지 흐스르플 아다위진 왈미 쳇이가 제크르 청위 참지 아르득 먹등 되는 미 린치미 아드가 저 코리 마트 찌시르 청지 오크 난 드린 녀석과 조지라 근데 린타마리 린타마스 군다 왜물 찍리 오 왜물 때다 차치 깡딱딱 다 봐 뜨잖아 아마신 죽지 슬퍼 지네 슬퍼스 군은 녀석과 아래 위 슬퍼 뜨잖아 다 아래 위 슬퍼 녀석과 아마샤 그 죽도등 차총 와 야 어신신 녀석과 다 어신 더 끌으신 얻음 봐 야 어 네 최대 녀석과 밑도 와미 녀석과 어둡을 걸어 야, 챔스 꾸러냐고 소망래 소탐제 뿌이나서 꾸한데 아직 그렇게 있냐고 거기서 꾸리. 다 알아듣지 먹당 담 봐서 꾼도 꾼데 차취군 꾸네지 같은 뭐. 근데 다 알아듣지 먹어서 꾸노 알아듣지나 살아게 있냐고 꾸 먹당 담 봐지. 오, 디 디가냐고 꾸 다 알아듣지 담제 보 걸어가게 맞대냐고 꾸아 지시했다 청와지 오기야. 동문에다냐고 꾸 디가라거는 두 동구노 디 차신 디마. 지금이나 그가 리치에 떠나다
Anamba Mandawa, Gawa Chengizanazuka, Chachun the Munazuka, Mangputang, Adamba, Nam Chikinazuka, Joyono. On the Musga, Taku. Yana? Stopped and churchily tongue, Tertuchtel. Tronsel, Chaimgla, Tungusu. Tremel Riker same tongue, Adamba, a Johnny Langtor and Chin Nordi Lagiata Woods. Tandinazuka. A John Nung to Tella Pigeons, Najun Cigarinos, Gajer that Tommy. The Najun Tita? Chachi contact on them bath, isn't it? Number lacane. Totang them bar, Churchill Tongsy. The Lewin was Custer Sour. Ya, Doc Teltunos, Tachitavinos, Custetum, them bath. Chantunginos, Custelta, isn't it? Chaginos, Commission Tinos, Nuazi. Ya, Susunos, Cotons, and Tecarazi. Oh, так сам пазонёзу куанди такр тмама пазон тэжнёзу каён карвац он дымугнёзу ка чачи нам баттамаз гта чэжи жонни лангту ожибинёзу ка жонни деранёзу ка дам батав дымуз кня чимун пун галвац чэжи чиктунёзу ка чимун ба мангбузнёзу ка гэртам ба дитавэз гэрвэ жанчи нэнси нава жиши ка шаван галвац шава симн шайли Then, don't challenge Shangle Jens. A jopper no peach has just ticket on to Shaw Mam Shichang. Shall in Galvani Yampton to Horton Bashi in tea to Lukia. Ya, Josie Chachi ticket on it, Shawati Majubichungla, Shall in Gavanios Quanita, Yamkin of Condorio Paton, Tonsil. The Muzaku. Tea couldn't she hold the song on the Shachua. Chestel along gear, raptual path. Tatamba Kaid, Rakpa Mayang, Drombuye, Mugalachama, Zahorshil, Chiwatis. Kutun, Chetsan, Alungi Arab, the Chopi, Chopali, Hung Tata Amritan. Tamba Kai me took the Mugalarpa, Melchans. Tasha, Mashiwar, Mugalarpa, Melchang, Mugalarhisha, and also Mashichang. Zamutan Tavi in Drombu, Mugla, Chama Zahorshetos. Da Shali Nyazuka the Gawa Kantam Dambari. Chama Zahui Zahorsheto, she wonder, Chalaj Mukatam the Metoko Duchimar Batans. Chama Zahui Shawan Galvani, Yamton Rupertum Batabo Oz. Gutum Titan can be Tanji Hodula on Kiwage. A Gunchi Tanga Kavi or Dulsertans. And Dopa Naritochi Alonger me, Lilarpa, my young Tontunche. Zinin wapi tchung deverichuris yoke. Ta kumaginos go just at any gana manner. Chazikling gozana, dandigan onina, and the chazi jopan the opinions kuga mgziti, chazinos go tontinchi chusugumo, tsumari. Ya telanos go shawa kunsig mam shiva tzna. A gunka tungrakinos tungrakatang. Kawaginos go dutung. Ditanginos go hanchikinos go drunim, mares. Tang tung nari sacha ginazko, along Nerman to Hunjiginazko, Lila, or Hoshiwayo in Nazko, Manala. Don't tinch chet hotiga, Rungo, Remetan, Katarinosko, Dodin Chestuity Tamchepuga, Zima, Gentunata, Dopinosko, Donat Hotigata, Aronica, Genti, Nyame, Devershepa, Atkins. Detanosqua, the Azistic Shawangalvari. Azistic Shawangari, Chachitikongo. Shawati Mamshina la Shali Gawa Ganita Nyam Chikinos Kondrudauno. Ta shun dinon tonjula tinum. Ya mi tangrakinos ka marhua kai sarminos ka marhpa. Dita mandruha, tongari shuko, lungurtanos ka lungurg, lilanos ka arhpa. Mamba Shawati Mamshina la. Ta nos kondi the tontinchi chendi tamchepu, arangilji chetanginos ka wapendin, deverichir vasguno, cantanos kon galvar. Is it chicken of Gashawangawa? Yeah, and then it's not called George Shepire, Mumba. Munalanos, and I'm sure it's a lootitum then be hidden hoots, cooking of the cooker, and now I'll.

0: 알몽 알라이 총 도디 데 알라이 총지 예나라 다른 건지 나서 그가 아름 뜻이 아바 다 지금 근라한지 나서 그가 덤브르지 나서 그 총비 아다레 뜻다 왔다 총맹이 있다는 뜻이 총맹이 있다는 야나 아르즈 림법 촐롱 쩍비어진 남이 뭐 도면 뜻은 발반도 왕을 쇼프로 콤비 마르부터 어정이 람트 쳇프르 까비다 뜻이 야다 고마 회고 지 회 쳇으레즈나 아르이나 아르미 그자르무 같은나 만코레 촐롱 쩍부 그냥 나서 거진 바꾸는 건데 경기 정신 코레냐 나서 야라 도주고 탑도 호데 마금 야 나는 혼 디그다 강석 참벌시에 빠뜨그잖아 아름스 무슨바 희진 뜨이나 죽고 와면치 쪼빠란 죽죽 혹시가는 거 건다노가 마름도 혼데 아정우 그냥 죽고 람라 채나라 치카카노가 아다도 호티르냐 그 참바스 보는 거 다스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그리 소비지 돈진 송이 능시 소치 바 산치 조비지는지 지 산치 조비 젠치 무 혹치살 바지 연든 리소고 산치기도 죽든 산치기 조비지는지 어저번도 비야 응우 찌게 연든 땅 샤와소 산치기도 초회 응우 젠든 냠도 조바시글라 산치기 조비에 전시 샤와이 노트들 다 저번도 비야 응우 스고노 지나서 건데 조지르 치르와 그것이 지나서 거 조샤르 치르도노 조든 부코티 그 연든 지나서 건 같은 연한 지나서 거 샤왕가라 스화 탄식 때는 그 초다노가 뇨 젠땅치 냠그 조코노 드모자다 탄식 조비 젠드그리 네르파 탄식 조비 젠치 아남땅 살바지 아이나 심티 요안땅땅 샤와타틀 샤와치그지 탄식 조비 젠치 능실라 아이나 시그니노 그 요안땅 탄식 조바리 아니 샤와 타테바 탄식 조비 조바리 심 샤와치그 비 탄식 조바 드모자가 아니라 그 와타 아남정 크승 디 리딩은 마능네 섬바 타지 조비에 전 소시 인진 샤바 타지 조비에 전 능시 땅보 요언든 한지 조바는 근거 요언든 나 인진 땅 산줄 요언든 한지 조르지 어조프는도 비 돈 근거 요언든 가시 띠땅 총영이 오 젠땅 한지 땅 족바 그들의 조바 인티지 지 산일 냐즈과 공내샤 땅즈가 많은 것들이 좋고는 냐즈과 진은 시트클라 간다 연든 나지 조파리 연든 나지 조판데 체치 건스 근군의 청구가 되잖아 연든은 가시가 뒤땅 총양이 오 이제는 냐즈과 한지 뜨냐즈고 족바 때리지 그 조파 뜨무서 고와 되지오까 뒤 고든지 허줄 싸는 것이 좋아 단의 참무 듣다가는 어떻게 그땅 한지 가는 아다위 젠든 마남증 어떻게 했던 한지 자지 Arang cha yukana shiwa ti kutunan zao tang chali nyambi ti tan tsami tun sumbundan adak gu khirang narchi shunga tang lan chikta arang shang zi adayi jantang danba tsami namka ngusang ma da namchang chali dungli chi gudungwi gungi dung nyambi adak li nil tang lan chikta nduk chao shiwa ndi zao tang chali dungli chi nyambi ғырын ғатын, лих жаваңын чи чайчуйды цәмі түндің, намқан итін нямты әне ватыр жопа атабы ғозы, тәл әнчігін өзі көнді жопа асы күну кәне көгінірі. Тандығын өнді жөзі шымғызы резіна, таң зау үтін чәві өзі көға әне ұдық бұшық күйе. Та дүйгін өзі көға дүңілді құты мазола, дүңілді Дигэн язгу чачи тухтита цамугэн язгу тэнцэм хсэмтэн цамугэ тэнцэ хсэмбуэн язгу гарынла дитон язгу андэ нанка нига нанка чава ди нитэн язгу нямбрэг нева таб дэмузг жоку нузата ёндэн ланчиг жопас я гутэн титэн цэмби цэнси хожула онкиваге лэнцэ хвали шонгье зэндэн дэн Yilung wama zhone lanchikin ziz. Gunga lu tang topchi rangshin tang Trisang kongye chwa lanchik zha shiwa taba amzi. Tandini nga zhukwa langchoo lāngsī huālī shōngyā zindāng tāng sūgu nukā, tān zīmī lāngchū jīvī huālī shōngyā zījī jīn dāng tā, yūtū ngū yī nāzu kā mītū lāma shōni, hān jīk tī nāzu kā zīvā jīwuk, zīvā, tā zījī jīn zindāng lī nā, lāngchū jīvī nāzu kā huācchā zindāng jīn nāzu kā dīn zīvā jī, yūtū ngū yī nāzu kā mītū lāma shōni dī khu dī yāng zīvā jīwuk, dā kā lū tāng tōp chā rāngshīn tāng 这种人家就说坑位，吃完人家就说的，他这个这个是工人家就说工个，跟那，啊的，装把布，快人家就说他那句话，呀，路灯，都不接人家就说他那句话，他炸完子的，炸完灯，这种坑啊是工人，这种坑啊是工人家就说没到完嘛，那就过，吃完是工人家就说的，的，有啊，那就过那些，他没到完命就说，有啊，等他那句话，他那就说炸完子。 但是他们的人是关的，嗯，六八头，这么个人是关，就过。呀，当地人是关，贼娃、渣娃是关的，不关的，原地人是关，查拉起来的。这个当原地来几个人是关的，就八的。呀，用了自己的单笔，马用的那么当，还这个人是哪子的？卡拉起来的。啊，我们来接去征地，十万等，还这个是这这次打击坑，希望到我这个就过啦。 但对，蛮苦的。现在，自己单边马欧银得了，那欧子的人家是过，欧子的吃了瓦东，对不对？呀，他这个你妈那家是过，欧子的吃了瓦东。呀，我那买边人家是过，这可以真正吃了瓦东，好几个人家是过的啃瓦东。呀，对，等他这个都，是这这次的人家是过个，嗯，大几是过那家是过，没到万米人家是过啃瓦东就过了。你说很多说。 原定的人家个吃了这个门就给摘了去，啊门就去，啊种地子那个吃了嘛，等坑啊是公那个下挖一股，等那个吃了嘛，下挖两几个脚把子一股，下挖两几个脚把烂几个脚个，原定个下挖人家个门就去，啊，三几个脚别捡起，能些你把下挖他的两几个脚把那是，刚等下挖他的边，俺有娘们就了第一件，啊就第一件。 我就不能到边，我刚等下娃他的边，我现在去得，你娃他就把事情提，就是了。他人家讲的这样子讲，我刚等下娃他的边，我现在跟人家讲，他就得你娃他就过了。他就得人家讲的，对吧？他就得你娃。我怎么是跟人家讲就过过去？第一个等起或者啥个东西叫？中部南京毛东，他就在地东北去。得这个起码等娘的。 马来亚裔阿龙登巴巴计划的，古顿呢，中部这边人巴南区什么阿蒙阿登，他这个，他这个，嗯，这地多巴结横的，他这个都哪都是这地多巴结横的，嗯，中部地这个起码等人的马来亚裔阿龙十万等正人个巴多些，中部什么阿蒙阿登这地，多巴尼些，这边十万他这个都多巴等。 中部没给你吃马灯，马来亚裔阿龙你进巴比，下完他就得吃巴，他不就巴，他就巴奥特去了。他今年那年是光的，嗯，干有喏，嗯，中部跟你那是光的，啊，干当，三八，阿蒙一三八等，啊，像这几个你那是光，多巴是光的尼玛个东西，啊，尼玛你那是光，就下完你个你那是光，他就得吃巴的。像中部跟你那是光，没给你巴比你那是光吃马灯，马来亚裔你那是光，啊，的。
1: 俺们你那是个，咱去等你那是个是话，俺们一个把，咱把把是姑娘那是个那一个把个东西，我怎么打不是个？但你那是个的，下完他得了把子就。古董顶上他们穿起或者老人开玩个，起码中车那里去生个灯，咱这个是这个的把那不是意思。你这两个人等，从南等，俺们一桌不人呢，娘的也是。 他要弄的人家是个鸡妈子了，他我们村给人家是个大的正的等的，啊，你这中日出去人家是个那个生的红的等，咱这个都，俺们个这边，啊，村跟的半的红的人家是个俺们不是鸡娃子了，他，搞了红的人家是个阿勇哥人家是个什么他爸个东西，呀，你这两个人等，嗯，错南等啊，没有做过，嗯的。 娘的，伊拉是讲咯，你今年是讲娘等，但你今年是讲娘是娘等， 대천이라고 하는 그 송진이라고 하는 당지 송진이라고 하는

야 나숑 쪽부서 공리 추청마그 냠게 소토총총 범어 드마그 셴노게 잔나크 세바통스가니 너리라 야데나 다스타잉 아치게 쪽부 총총초 아랑지체 시글름 즈흐튼 제메부 잔팅 유르게 로친 도디흐 모틀레주일 야나 총무시 쪽서 최초 민클라달은용 최치 민크르 조사게 시글름 어긴용제리라 데나 데릉 어초 총마게 냠게 아랑지체 시글름 즈그튼 제메부 잔팅 유르게 로친 도디즈가 어질런 어그츠미샤 조일 잔팅 유나 공동상친제 자루 총큰게 참성식 다시흥 콩게 침직히가 현상 총티니 리풍 무정나잉 콩나 르그바 노싱 포중세프르 하징게 어가신 치와시그리 콩나 어가식 망포식 요청 르그버드 스티친 하소 르그버 하징게 르가게 스텔로 시기제 든지 돈일르 잔티이거 생긍다신데 로충 신점 자증 진짜라 지금 잡아나 진짜대라 지금 토벌 지르와당 칭스중게 아랍등부게 중을동비 신점 호미티인라 로데게 다와거버 아마르 크른조르즈 파일라 잡다 지르와당 스카와 차차 등달릉비 호중게 지름디 콩라 아게츠게 초하르 칠히스 지그니 마츠게 아릉자 피비고니 삼루스동슬링 곰스지 스텔로 시기제 든체 똥알로레 잔팅이게 토름 로브르 지그트워징 시기질라 든체 똥질로레 토브타 흉제 응 아니바게 점디릉다당이 로브터신송즈 로테레 공기 예루 로타 제모르 지그트워징 알레 조친 포블릉데 시글름 조친제 챌리라 난등거 고니 포브숑시데 함친 소스르 아정디 플타 심발릉 스텔로 시기제 자치 자치글로레 즉히 진득 청크르 심지기비 타신 셰츠므지다 등이 안기시글 함니 브데릉릉비 콩네 셴듬 포마 흉리 함니 란트버숑비 므 아니제능게 시그리 잔팅이글 호틀신시 시르 어젠능들룩바등 데니송 공기 찬르글라다니 제크블라 샴득시비 람크르시 공칭스중기 포투트스치스 초트고라라등바등 실루 시기제자치 짜니로라 응등비 가이르시 짐디릉이다등이 호틀신송스 시기제자치 짜비질브르 중구 시글름공스 텐친드즈흥 콩글 호주 콩슨 무이 이슈시바질리다 땅이 로지므르 잔튼유 공사대가그 어조튼 찬구브르 아브단시낭즈 탕쿠니 텐칭와르가 시글름나 콩 시크니스 즈크튼 트시그비 시글름 땅부 인싱 콩기 시글름 즈크튼제 고름 흉스 스타클튼 니와 라흐튼디 딘 통이능 시글름 즈크튼제 리가 라부치디 용스드바리 실로 시기질라 그틀로레 시글름 지지 신영 등 지링와르게 시글름 즈크튼 창글시흥 노흐 송월제크 초치비첸지 삼바펜버 영아스카크 첸버 차당스 아메리카등 자튼 잔문 소제 조신 창굴 바싱니 초타시징 런드 마숑트 지기터 가인지 치 조신 창굴비 잔튼 유자데 초타시데 지바렐 공기 십실 등 흑실 잔문 시데 우그는 감 상탑절리다 등이 그지름비 스칸을 사데 삼비 아몽 등을 마슬 디터 시글름 즈크튼제 리즈 용스트 바디 콩거 제카디 시르티제 조튼 창구바드 할리스 지흥 중국은 콩스타비 플트숑비 조튼 바시기요 바는 콜로이린 디버치르 실로 시기질러 급체 곱실로레 잔틴유
因此阿里做成全国的草木的当成凶狠了恐能中国的草木当不的这路这个东家疼阿里大家你为此见你人今天这个人的理解你生过三坑这路这个东家疼阿罗呢这路这个东家特个罗个娃的詹廷一个是个娃吃吃个切的三坑乐子间个过个的日感谢但是中国这个人罗基等中国被经过了等这个人些被其个的区别这个人的金正这个人在外安逸是冷着凶金正这个人就做成冷着凶了的个詹廷一个参咱们来加班麻烦了中国个做成冷死了而且是等国内慢慢把头但是中国这个人这个人逻辑的是等个我懂把这位第十个黑人比是搞不得了没难记金正这个人呢这个人我等从人任用

시바는 토동물 마친데 용에다 당이 마치게 당거 좋아등 응이우스라 냠는 제파리라 나소 파마 남징 토동부 밤을 저리 매영 멍보시 요저리 디젠거 남징거 소유천이 원나 파마거 스카치에 저슬 따블라잉 나치 냠죽 당 당들는 낭지는 하정 걸치와리라

0: 我是给了年轻人的年轻人的年纪，你懂年轻人的罗氏工作者，开开干穷啊，咱们去也得为大不着了。罗氏工作者能动的喷什么接触是动啊动，开开干穷的人，没你们工本来动起来。我从年轻人的罗氏工作室，开开等干穷的咱们去也得吃药了。 别人给你家扔下卡黑药吧，想不起来。这个，这座产品等啊，别提了错啊，就是容易。扔了也多等，俺俩曾经叫过混破碎泥巴等的。你，罗氏家南巴等产生，看起来个人天气不得同意。什么，卡黑个产品等，干穷差不多说，说你们担心，差不多六不同意。哦不是。 卡克等干穷的差不多等差不多那年是送这给你交的，俺年纪那把M P是应的，而俺卡克等干穷的人碰干嘛不就立马给吧？这差不多将把那我的那边给的，不等，咱们去个日了，俺你特就是么日了，可俺个个等，艾特QQ测康，不见了，咱们去的人，你懂。
1: 呀，让你为主播穷穷凑，地凑起很紧，敌人个拿穷西边个是太松林村，东村的那几个林村的个松这个巴东，东村巴罗子村，松村干可是话他家宅起，是大个话说那么人情等，是大个话跟这些人演。
2: 但那北京去地凑了交不起了人。
3: Арнийнан туинчих дамгя гангжунс Чандын гэхгю лах сэрсам нэр
2: Гангжун сэрсам
4: Штэдэн чэ нян кэнчгу намба чэ намба дэму ина Нга лэнцэндин дунзэмба рэнцэн дрэма ин
5: Дэму чгу намба Нга лэнцэндин дунзэмба цэнгэнчя ин
4: Дарта чэ намби нян лэмтэн джожэмба Дэна цурмун янжуг нян чэнкэн Уэркэлэ лунчэнчэ гангжун сэрсам лэнцэн ин 当地林村人的总理被天南了，习近平个解释了中立的国人话，不能被可个写算吧？等个广东那年吧等，一家看人特不啦，决策了认为，慢慢啊，没红心，这个真相给西巴得等，没去当冷等，可以送去不等，那就多年级，参办个国政小辈，那把去是不得三百个不是些。
5: 习近平接解释了中立的国人话。你看那吧，他们那次习近平个解释了中立的国人认为，不等被可写什么吧？等个广东那年吧等，而且看人特别了，就是了认为，某某某红心这个政策给西巴对这个事。我们用的等个出钱交不了别个广东那个得了短缺了等是不是的？ 中期前期单位制作让那个大家拉不起，团部的人话等，等小品节那个别用那个等，全是什么节公办改起呢？参这个等单位公布了大话机，所有等的容呢？你要三位我们都不签了节别，等个没给了你把等，所有呢没空个三级间等，等了不间等，你是间级间这个真拉很难讲的，等个广东那年把等，家看连特不啦，就这认为没么么红些个，这个真些被断的。 万他不接给。等个广东那年吧等，家看林特吧，就吃了人话姐姐，没么么红心，这个穷下姐呢，你不三月我等个没个都不吃了姐别，没个人。等个广东那年吧呢，拉苏个人吧的，没红这个真些别，差不是这卡不是我单不不需要吧等，家看林特吧呢，因为人吧的，没红个日子应该你等，没红这个真些别，日子卡不是存有。 就吃了人话，那可特人吧的呢？没红个我等，没个变，恰恰进来头有，没个用的，没个都不吃了几遍，没个本地，俺那里生个巴等，对不对？没红个这个正当，就是去，没个等他自己扎这个几了，这个就是广东些的，再送等没红个这个正的，还送去吃了三万西格兰的给。 等个广东那年把些币，没个多少币，拉松的，什么啦？单不如讲呢？等个没红蓝，他记得我吃了些币，三位三顿等，没红个三位个没根本。 Jerwami, Bura Jinchung Shide, Mahung Nil, Tachig the Alu Garwadan, Tachig the Dangsang, Tachig the Alin Kelwaji Yunja, Kurtur Shigi Badan, Shab Jilu, Tel, Dang Jongyang Dang, Jongyang Amri Gundum Lanyangi. Amarantu Jirtabadan, Jakalin Tabajibi, Amarto Cherejibi, Galnan the Damdozuni. Mahunzi, Amarlashini, Marantu Jirbadan, Amarmurti, Amarantu Jirba. Amarajunshite, Amarantu Jirbaji, Sandu Cherejibadan, Tamzungan Nishtuji, Savi Taja, Jirbundanil, Simla, Damburin Changwa. Amarantu Jirbi, Langshatter, Zistintang, Tajigan Zimbaji Shite, Amahunil, Gima Nita Yungtabadan, Yungma Nita, Tabniba, Tamma Nita, Yakalin Tabaji Yungje, Kurtajigi. Joe Dina Rangbi Nang Tadribi Mama Mahunga Nang Nian Zangwu Tanchung Shigi.
4: Huanjur Nzik Chen Tang Jesung Nzik Chen Nye Debshig Da Zong Te Jakub Tomjur Jijia Tang Maghtub Chere Jijia Ni Harsun Ji Shigichir Yungur Shigi. Maghmang Nyam Shigda Gungpil Tungwi Leja Chenbu Nda Ngali Yigapur Jibgi Ba Tang Gienki Nechil Shajia Tang Jakub Ji Sochil Shajia Jinchung Shide. Mangji Jigui Tang Nachi Chab Kung Si Mgmang Nyamji Tengsabi Gungpeji Niteng Baisunji Chukwarishigi. Kachil Baisunji Nyangtub Darpil Teng Chunchung Sitsig Lherlin Jichib Chizila Ngurgul. Mgjun Todim Teng Vechu Yigbu Jishide Jesung Tal Teng Win Rorgu La Panji Chekhi Topdangjigi. Sikir Mgji Teng Mgkir Chimchunga Zibjil Dambi Sojin Darpil Tungiwa Teng Mgmang Nyamjin Teng Shimtin Sachinji Shegu Pegi. Sani rinpa kaka tanga tanga sajungi jesung tanga mahung zikchen la semkir tanga jafjur tanga jesung kurje lobsu la khinun. Mahyongje jesung ganda hi cherchil jishi de jesung la semkir tanga jesung la gashin jesung zikchen jesung songshib jisha de de shichug yungje samlu nginzin shigin tan tanga rangshtugje shachu chukbar shegi. Yankanamba,公德层面年吧,那习近平个解释了中立国龙啊,不等被科个写生吧,等个官东来年吧,等个亚卡林特布拉,决策了人为,慢慢啊,没空行,这个真学习吧,对应。 Adadumbi, Darmichin Shigla. Sangul ba tokang tinang tenjoti, Yunjung Jumba, Chen Li Zongu, Shitoka, Tumchin de Lila Dejin Batong. Chamu Mari. Adumbi mangal guru chir, then stung tangwatang. Adumbi, Chili Jibjima, of Jestung Yul. Golo Kil Yunga, Jerja Chi Chiwi, Shigadula, Shogodi Tokang, Tashtanga to Darlana Yoshi, Chen Li Zongi Tetershell. Sarmul ba chen li zong dong zhuo de dang ru jian jie tou kang qian mo de song wen chi le cha xin me le ge ba de nai kang yong a dang de qi ji men dang wa su jie geng ge de shi le meng wu shi xie tu zhen da sta wen chi dang men zao ba de mai chi jie meng de song yu ba dang xie ni chan ke ge cha jie cong de song wi guo shen jie chi le jie tu song wo de ma si shi ge dui jie cai jing jie meng de song yu meng chu ji a ren ge guo kan ni man bi de ten tu jie yu la Nala Jagjilin Jong Sejang, Jemang Tendrojin Yo. Kabdashi Shurita, Chen Li Zengwi, Sarngul Ba Chate, Jatota Song. Warachim Si, Nienka Chiwi, Jema Nirjub Deni Shibi, Shangwa Shig, Logoy Jiga Ona Sal Hangarindi. Gu Parishi Wana, 마슴디 냠부르 나톡시긍이라 다슈르 게마미 제시그 조릉시진데
5: 히케테 미흘이 조언샹 로스티 히치게테 듬닌디 바데네 초드르 남비 여럭주르 첸키 초베만바 마공위데 킨데미니 세요바네 다르르 좀마멍 판킨게 마바리 해핀당 리종니데 마공인들 용니 다네 로실랑고리오 로시지그네 아릉세나 아릉제메라 통세나 통제영메 마공이가 나티슨티체 카슴지 구여르적바나 동는 토르근게 마식등자버 아만당 측은데 나는 가다 듬베이치 녀흔인데 딱딱 디층든다식라 켄디 닌데레 상르마싱게 드마시게 데니릉은 다르르 좀마모 판킨데자니돈 원도다 마카젠등 특거와 영극지 만등 위 도미 십실견 지금지지 정마 샘크라다수 원도다 마카젠시바는 원도지 등터 마카 영화유비 딩이메드 간인치 특거와 영극지 만등와 시바는 특거 코드 영극지 등근 메비 닌카 흔더지 고루클 마마 만큰더소나 라머니 경 쳇출라 니르기 마공위가 세튼 제수로 대들셔 마공위가 대추매버 녀터 시기제버 특절 시기 큰거 점을로 가슝 저컵 가빠 디출러 가르마리리진 든닌 든터지 너클제가 시기 큰거 흥지가 제니 쪽슝 마와데 텅리 가차데 뒤마득 아름미 김덕 만바즈우 만바즈우 시에 간보시 너는 만지에 로그줄게 도인형 질라면 마공위 특등부를 해디 산이제 만비 시기 강멍식 시기지 메라 시기에 당출증 메버를 리요 지스키 시기 시술라 산이가 만부를 러그트 접하던 산이 만비 시기 시술 러그셉장
4: 마공위 시기 시행컨이 리룩부를 들어왔던 산이 만비 러그트 로바니 랑츠기 시기 시행히부를 들어 다르다 시기 강멍시 코초랑기 땡세 터버지리요 마콩이가 먹은등라 즈브지티 큰진 데터셜 워자 찬크니 파르송아나 산구르비 종리 큰젠시다 총능상친나 라닝 저자 찬크만큰 니르지 찬크거 드린 좀바 천딩윤 통숑 다르르라 로그르셰타 용위 도미 근송나 조케제 년카체비 조브지 타제 만등사 공아등 토르근거 멍츠남지 아릉거고 칸니 디스터 쇼브지셰 탑던지게 대인시 천딩용기 대터셜 토르근데 사르제 체상 마정용아 땅 람탁 힌더랑 니르시 렁진데 닝크니 흐비르글라 촌나 디츠르나 세리엔라 디츠르나 슈고인 디젠지 천딩윤 디진데 상당 중대제 최등킹데지기니 아저름제 만바남 소르중시행 고추르 닝라 뜨실시 땅땅 니르주 만지 고땅 제름 차든 뜻동수수 레레진 체진요 저키젤름 덴디 데모만 참란르 차르완 밥통시기 땅 카완 밥통시기 람능 남즙지 컹조 예나응 천딩용가 레드브지 곰츠므 지그마뇽 잔진지 족바 땅 시르 되니스 톤디 사른지른 저버 좀급 카브르드 다천싱 조르숑 데네 천딩윤 디크 용비 다천시리 데릉제지 알라닌다니 지식을 합성시비 저와식 디캉 니정 데라 난딩지 삼도 등요 니삼나 나릉 로켓다 만지 로그주르셰다 용비 톱샤나 나톡 만지제 냠뇽리진 다동 단송시버 고아 사무시돈바당 만바식 도미 삼든 단송스도송아데리 얄릉니 기콩리 시르다 디바나 사르드 고추시비 시그들 시그디 토캉나 참무 마그름 초당 울살르요 디낭데 참무 리리 코르짐비 산이제 만바요라 나트르 심직시 짐비 만지 로그주제 첸키방요
5: 코츠 양릉니 용디 닌더 즈츠키요 코티 라그츠당 차제 리와스고 첸니레비요 상친제 만바 송은 호숙서 돈비 강중제 망초라 만지 잡든 요버지 만지 잡든 디 잡루는 산이 노스지 잡큐르시비 화등리 Nyecheren jigdema tebe, darlag zong denggen tima tsogu chinje dangde. Zongi shuji Wang Zhijiangge nyansi cholak saur dandun. Didang namba gende mamang dewa inbi peji jegung ba rinchung sini. Luri yachi yachi yenge yehe mangci chapkung se gode peji jingde de zongyong je mamang la ngali mangwa deng, ngali zhanghim je panba tobar shagi. 만지 디자블로스 샹첸엔비 디출르제크 제와사미 쇼르요바 브제니 히텀 롱우 멍비릉라 총우 샹첸기 초름 초르 초르그남비 룩주르당 총우 호슈게 만지 룩주르 리즈 럭터시디 비츠르 치르비 만지 톤궁디 아저름 더상요 샹첸엔비 노르슬 망을 당와당 조엄무 더가 초르그남비 저름 더 쪼정 아장튼 더가지 말르디 아르롱 톤부간니 첸케와남 룩바멍 추첸 덴더 락송 다다 총팍 머스동 제양가니스 도흐흐 응응기 지진요 데너 체수 등제샹 단송 등제요라 데위쟁 화르등 토비 멍용 데텅 응원 등제로르시니 머 찌게쟁 리스 먼지기 지비 담자식 등제요 토큰사와요바등
1: 这顿个年轻人的功德层面年吧能盘巴总务啊自己家庭年纪巴电影的书内这盘大七不起来年纪可以送去不等多久多年纪比参别能是个就业了那次起码从业中杂志从业中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的业
6: 咋成了亚克铁月季咋成样了也就领过铁季这个所言咋成马拉的格瓦等咋成合众写法咋成色送写法咋成松学写法咋成维修写法前呢我从他们跟干车言
4: ཁོ་རང་ཡིག་སོང་ཅུབ་དང་ནོ་ཅི་དོ་ཉམ་ཉན་ཁ་ནམ་བ་ཐང་དེ་ཁོ་རིག་སོང་ཅུབ་དང་ནོ་ཅི་དོ་ཉམ་ཤེ་པི་ཚན་པི་ནང་དང་ང་ཅི་ཆེ་ནམ་ལ་ཅེན་ཁ་མ་རིག་ནི་ཡིག་ཁོ་རིག་ལམ་ཁར་ཅི་པི་ཨ་མ་སོ་ཤེ་པ་དེ་ཅིག་ཤལ་ལན་ཇུ་ག་ཅི་དོ་པ་ཤེ་ཡིན་ཚེ་ཨ་མ་ཅི་ནི་ཉུག་པ་ཤེ་གན་པར་ན་དོ་པ་ལི་ཨ་མ་ཅི་དོ་ཅི་ན 다 아래등 체위 반츠는 견요. 대특나 샘니 제트브제와시그레지 예르무나 간수성 지는 란주 중치르지 좀카히지 년 통가남니 대트르셜. 손유성 지는 마루르그 정중크지 아쿵스니비 감란 잠릉 사시절릉가 스타모타시 지중스타나디. 모성 등위 체모 등 아머람람제 저그르니 반츠는 견디 마치 도지지 thamung maimbi nzijung zhubyo. Kamra zhungkhil la thamung maimbi zhigamar sashi yo la machi chirjin tang thorgang nagci ji thongkong na chowl thorgang da thongkongbi mangdi rangzin ji jankam rigni yikurga nimchuk rimul. Wanjing nguanchil yildi jankam nyamchig jang gojig jili suh ji jirjin tibbi sakung ji sachi khurwa tsabche shang longchi jirjin ji bika shen. Junkhe dhigul thabchig yin la, linnam shingwa yinbi rigni yikurga pheji nam yin loymin jimin ji cittani. Machi doji ji rangu chitang lagpur songchil malu kaji, songshung choni sarpil tang, sarpil choni songshung pheji zatun dambur songde. Pangtang larsu tang, jamba zangsil, sachi songzin. Sashi jikhil larsu soji, jengkim jishunga zongul arab tangaramba tamir lagtir shiti. Jengkim todim chunzin jia maritig nandin jia iwa tang sarpil sachin jia jagcil nandzin shiti. Caigag chi chewa ni rachi domi namba songzin shi. Longu Mongoro Jankum Ji Chungshi Bajil, Jankum Yam Chuk, Jorung Tang, Chilam Sarva, Sarching Tajir. Jagamere, Jigitu, Jigitusakan, Chu, Hong Tong Tamba Batang, Ayalu Tusa Javi, Jankum Ganamba Sarva, De Chetung Rajungna, Seda Nere Yumbi, the He Torgung the Sawatsikan, Yaka Jibi, Sunim Dambi Lalin Tajirio.
5: Jonkani, Longo Mumper, Zumba, Jilinui, Nehimba, Yang Kirti, Jonkilchen, Jerdu, and Nis Antonio. Wonchilla Jonkilter, Damotavi, Chachin Hachin, Tarchilian, Arurungui, Lummi, Totang and Yangwain, Alankurdo Satan, Sanctu the Consul, a Drikulitian, Tarchilian, be, Yikurvi, Yikur Yamlin Shaper, Hitchin Chimbotip. Data Sajungtang Kiligan Tinjurgi, Satisami, Shancha Castletang, Shapshima, Lang Tisung Tatangui, Jimdi and Wonsalang. Nabjila de Li Tordiki, Mangalgur, Shewanga, Sayachi, Bum Chigtang, De Shangu Chaki, Yikur Shapsh, Denitang, Daimu Hanki, Junkal Argani Totem Malar, Korsung Yikur Tordi Sukia, Denitikul and Zitin Shipper Masal, Shoyuni, Kochushi. Janta Zunga, Chadigata, La Gura Shivachi, Sayachi, and Bum Sumtani, Sadin Janga, Yikura Sanchu Kangli Badang, Jacobalang Kura do Savjajiba, Yakun Yunja, Dramara Joji, a Junkla Damu Win to Enter Sata Jiwasu, Shepchitani, Damu Vishabshi, Nin Titan the Tangwadang, a Junkaja, Tanitan, Yikuri, Nyamlin Chetzel, Tondersi. Satsisa mu pindang shibe maji tang, a junkil jirin yukurje, lenum temer, pensum jetsu satante, sojin tamu yukurje, gajatur. Devi junkije, lethal josan, jund.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냠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Adiyalishchi ikhsarin jir. Adiyalishchi ikhsarin jir.

아메리케 센젠 틀릉푸 이치브진인 니르타 예랑 고산라 동덕 동진시 양처 지클브시 키 아랍 쇼치 고산사 그 지마 용징니 슬라 지롱 사우시오 바당 가티르긴 이원나 동덕 동진 바타네 고산 예랑 거르지치 리스 파흔 상친 나튼 지냐들 르신 년점도 치게 예랑 쇼치 고산 지르치 동아 임비 아리 고산 란자급셰 빙갑출 팜코트 인스레 자연 예랑 년주 지체르가 니르 빙니 사타나 예랑 그 남자식라 치르가닌 활커 랑튼 년점도 아리 마콘 근잡굴 테베 아이랑 땅 아리 혼숙지 아니 급서 디틀란다미레 우클렌치 선전 젤렌스키 치르가닌 전총주의 년주 땅 종유베니 키 대랑 아리 쇼진 티츠퍼 카프람님 주야시티 다니 우종어다르급이 치드니 와르트 어르시 모스크로 고동션 좀 주지 특잡아인 십조바레레 팀총서 어르스 쇼지정 그위 란자군 없이 지려 어떤 바레레 러시아형 젤렌스키 피치레 아리 총통 트럼프 이 미슬포냐 웨트 크푸등 엄마바 쿠시나르니 치트니 그위른 조지인 바등 캡터 아르와남등 팀록등 사보샤치 우집샤바레레 타스 산지르 컨그니스 다나 어르스 선진 부진지 대닌 클림몰림 포정니 웨트 크푸등 쿠시나르니라 트립시 어르스 선진 존리 컨금전스 바페스 크푸이 년주르 크글라 선진 부진지 과르터 돌궁 남시 니프시 대닌 흑섬정 그위 종치람 과행님 반든 편지만 시반다는 아르비 그위의 특집셔 바등 디자그 리튼 등 주야 요집셔 바리래 레스라 집집이 장족 년층 큰게 치르간 역사적 배대 피하지래 레스라 지 아마 홍크지 레바는 도숙니 심템샤지요 바 마슬 레바논 땅 이스라엘 탄스무 짓드 차쿵 헐리 총위 된지 큰즈긴 차지 요바프다네 사조디 피아지레 이스라엘 니름 레바논 톱슈그지 네베티 사클치 알리 타시아르 토인 다브르지 레바논 진주 땅게 사고 막도네 질름라 토춘 소비 인가 출럭럽 쇼와땅 디지스 공스 지 럭직 고직 차지 리조시 바프다네 이스라엘 된지 데크 코르크 키피아지레 창국 사르바타나 이스라엘 마홍타 레바논 땅 이스라엘 탄스무라 헐리 특니비 사그니 리프신템시 바땅 레바논 도시국제 전쟁시비 극공대 문협제립제니 제리흐슴당 비버제 총탁동지인스레 고직 특사라데라 자특세르청 만장월 문힌 고특지 첩샤제인 바프다네 사조립샤제레 차진더레 에스레 세종근 축친 토기 바프다네 차지스다나 에스라제 먹군게 자춘 총탁동비 된직 그득 먹동 된직 사란즈 기퍼마슬레 테르테니 먹동 개출베데 샹지제 도망클라 송축샤제인스레 사조리 다름샤제레 레스라 마홍기 샹지진 탑슈가 네분 자특던 지르스 브르 자그디 좀 쉽진 요파 마슬 레바넌 진주 땅 땅가 예릉기 알른 토스 브르 고슴 쉐진 요스레

0: Islam Chimtan Jakob Sanjir Kangi Tsirngani Pewi Nitsitarna, Ilang Nabji Ji Hamadan Shangchin Deng, Kwardistan Shangchin Ji Zhonglam Tukta, Namkur Shikla Mirchun Shungni Barkib Shungwa Deng, Mabjir Shinlam Dekhur. Nitsil Pewar Tarna, Namkur Deng Main Barwa Deng, Barkib Shungwa Rehle. Kwardistan Shangchin Ji Stengni Zhongchir Samanta Ji Yi, Mekhsul Dengjik Shabshi Detsin Jin Gankarwa, Kalam Yibshaduna. Vlankur Nang Zinjir Ngirzib Ligo Pichin Ji Mekhsul Pa Namchi Hajang Zamnam Shijin Yo Ba Deng, Mekhsul Marna Tsi, Nihi Yotsil Doni, Me Chunzim Shiba Deng, Meem Che Bar Ngongguk Shidi, Shorchun Ng Zhantang Zhongjin Gukhtab Shibjin Yo Sir. Kwardistan Sorig Lovlong Chemu Mirchib Dekh Ngankarwi, Donjin Div Thangwi Mbargi Li, Mabjir Shilam Dekhura Denghaam Shi. Donjin Dir Jirchin Rikurda Dung Sajig Shimi Le. Serwi yartun tanggap chi ayun lanchuk chi tsir nga nyang chikchir chi tachub shi tu na. Darkab sanzan chingan karwi wu chi chi tangdi trinchuk chi ndemku mangtu mangt ngonggu ba tang zongli emar ndemrik shi pa maasil trinchuk li ndemku imi mangtur trinchim shiong yo ba ta na. Wu chi chi nyan dar ndemrik tanglim shi pa maasil nyan di jia jitun shi go tang shi shuk sa chamzir shi jopi shi anjig zhiji sanzan chi lingni rgongshib shi ni trinchuk chi ndemku chul shi jian ba ta na. Wu chi chi darong tan tu na. Yartun tanggi thakirg mangdim tang, chinsuk nyanjir sukjib shetub jete, ndemkub shego pejien ba masil. Rjasa bayar gali dhig tang, novi sadi, nishin tang kula kuyi watsi suksi, ndatsuk chenbu bjir danchir yosir. Kitarung tanto na. Kade yartun tang la jaka topsi, rkab sarvi sijungi likung lagdib shajiyin la, zongli tang chi mangna buchang bjigni jindrib tibsir. Wu chi chi cib jinyib tanto na. Serwi nyeti chinsuk jin ndemkub hunla pejien te, chingor na da gabi cib jinyin jir nga jur ndemkub tisu chabdub shajiyin sir. Dabjabi cib jibjinyin ki serabi dalur dabjiwa tang yangnar dabjigchik per trinsuk jin demkub shajiyin shibshan yung. Nyankunamba tangdi jachik sanjir lecin nak tongcham danin jugu. Tangdi lecin jir zomrik ba lamun cuo tang zomrik gankarwa sunam cerang tang huatun ja, cumur chil, darkilwa durji cerang, jachib darkilwa ngangchak cerang tang sunam rinchin yin, mapam gombi chechik nyalam darun ba yin.
1: Chalug yung di ngati arang shtub jitr shegi. Chalug jibana arakil ji jambi nang chanchana lovr dpe ni chivu chenpur jirwa shi inshang. Arakil ji sangi dang jambi ngi tsangma chung uzarwa na charwa wab ji chanchana jechir nruwa dang di tukta longche mungbu shuk shik dandi ni vjirgin jikbi chalug da jirwa yin. Chalug la lovr arang jin dang vjirgin jikba shtuor shi chiwa suji chachi yula. Chalug yung ir gavsa, nipur shil ma tibi mayo na, nyugmi ngang nirni ki rangi dang tosa, tukang, chalug la yulwi sartag su san rugi ba ama yang na kanglil dang rungu, gyangchin suji tutangi ni nishkub nyayul si chua. Galdi chalug mantata jechirin ruwayi na, jadrik si yubi sukju jangi suja di tartab si ba ama yang na shungu dang chukzi, shunga nyatra su chakra yang tibi ngiw jani tartab si gi. Gade chalukki hikorwaayi na, shetub gangyul hujani saagni degi sijung dang, shuungug gudum degkla nriwaasi di, arangnyil gyag niyil dang nyankhi gani zil yarshi si di, xukhchub zirug shaagi bi wadaagir gi. Chaluk nangla dang di shkyani nruumarung war maagsil, daadung lugdung dang, shigdung gudugdang gini nyanyul yang shtani shilmarung.
2: Арджал чим мхсэр чигня хэн арангнил сонви гоча чим чун танг жолам
3: Нянг нам ба чи цу ди мо чи ци ди дэр цун гон жанг жун нян чэн кэн о хэ ла лонг чэн гэ чим чун танг жолам нин цэн ла сан бэр гап сэ ши nga thang di lin cheng ge don zhen ba dang som zhe ba dang zhen cuo mo yin na thang di lin cheng yin na chan ba chung wa ni ge yu le Tsamba dangbu ju hui yi xip dang, tsamba nipa jian chim lun zhe yin. Shunni achu tang di lian cheng ge tsamba dangbu ju hui yi xip ge tsambi nang shi yu yi le.
4: Ju hui qi ma chung sim la, chim chil ca dang ran pa yin. Ju hui yi xip.
3: Ali tangdi ju hui yi xip ge canbi neng a, nga qi cuo luo wei zhe ge rang zhong ke, xin hei zong ma meng cheng keng ge cheng hun li ruo ba, cai ren ge dou ji le ge dan zheng yi, 산이 멍속은 동는 그 골근 내 둥그 쇼니 교훈 가정아 가다리 주일 레겔은 주대모이나
5: 대모인
3: 레디나 겐나 그 톰을 산이 멍속은 동는 그 골근 내 둥그 골니 교훈 가정의 예술이나
5: 오야야야 되게 다 저런 거 주다 아 맞추 산이 다 맞춘 소도 산이 된 손이잖아 아 멍초고 갈거 너 동된 거 조신도 동된 이제나 그다 가슴 때리는데 하죠 마누 그거니 생김이 쓰리 아 때도나 다 때려요 맞추고 렌튼도 그 고득따라 양 맞추는데 아 너 동된 거 쇼인데 아 조회도 갈거 그 예수 이달이 마라카다에서 간 돌디스이 다데이터난디 조회 담아추기 사민든이 지가 니스 쇼뇨노 조회 자르코스기요 다소 동노치즈나 민칠 담아추는냐 다 사니가 만족들이 뜨가 아마 추문은 총카노 아용이 되기다 그거 아 그릭추가 대화난 거다 니니에서 김에서 다 고무트 제티미도 치스 고무트 제티미도 치니고 스파카니 다 크니기터 로스티가 치지 로스티가 지금다 고고부터 시작할 때 이제 이게 아까 다 지난 루이 때 같은 스타카니 로츠도 논노 가지고니 하기 고고부터 시작 마신 마신 저 지금 이 칼가다 돈트 때리 때이노 다기 때 가만이다 마추 마마 총카나가 야락뜨기 그게 어느 스타칸다 반도 안 어떤 체도 좀 봐나 되나다 그렇게 인지나 얘기 타마 아 고고부터 시작하고지 와라 시기라 속았더니 무시라니까 김초 그렇게 다지니 돈트 하스라 때노가 고름 뒤초 미라요 그리고 그 같이 카브르람니 카브르도 안지는데 아 김초 지금 다음 친다는데 그러지는데 아 디니스 지가 말이 더 말이 누 짐승 거다 스타카니 다 참혼 거 듣고 죽고도 그근데 동네 이제 나 고름 시토니 남아치니 남아치노 나 돈도 못 걸고 딱 아 나 동네 다 저기 동어 뭐
3: 그래 엄마
5: 저게 니아무 저 이제 영어 춘도가 산는다 니스 쇼는 어느 돈도에 아 뭐 저근데 그 там монтог гриптона кырга чауга да девахчи мартыктона кырга яна чауга чи токко димизгата гомут чигсым димизг чиския гомут чигсым димизг чин уртканыда а бизгни хаги гомут терджимас гомут терджимайла тигита нигиванида чи дали стакан со чатыкна кажыгда да якатыги со чатыкдан ди гормуга савида дисара томдан носо чуйтыги
3: 지도.
5: 우리 데이터한테 지니다 속고라 간다니까요. 다 지나도 마용하다. 하기 다 소고가 200 차트 스테이지에 다 고모 진짜 다 받으면 좋지. 지겠습니다. 저 지겠습니다. 좋지. 이제 다티라 큰 토마토 지니 맞추 마마 좀 가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요. 내가 다 다시 코너 쇼 코니가 니츠치리야 다 와미 지부 아 지라 속고한테 토지가 그 제가라 티라 카메라 지금 땡기는데 미치라니까. 다 반찬이 대강 코트키지 떠나 대강 코트 있지 메고 뭐다 니가 다 공기 떠나 그 막 돈이 다 되겠지

0: 코니가 그 모터기 카다이다 리드기 그 치치치가 되게 쉐요지 다들 되게 쉐지 마 도지는 대화나 것도 좀 있어 내 손다 지니다 뭐 추구가 단도 처음에는 속에다 리탄케 나지 리덴은 나카는 정보 더 같이 정권 그냥 넘적다 카니 살아지기 되게 야라 손에 속도 고주글라 카티지 속치아서 그렇게 때지 되게 지니 노르니스 스타지리다 리다 돈도 더 같이 그 때는 다 제가 그 뒤돌이 지금 속속 속고 거기다 리고는다 가이 일이라 제가 그 라카니 그게 가까운 없이 뭐 때다 조회 그런 의미니 니 잡지요 제 민드니 소셔군 다 추고 제스톤 거 당초 사는 나 추군 조건만 소소 분이잖아 직직 안 내려온 본딩 거 아니 제가 나 동안 고런 뒤 전에 다 그게 시 진짜 다 소진 좀 요스톤 안 되잖아 다 직직 거라 간장르지 장고 딘투치기근르지 장고 시기다 똑똑다 데코도 영어발언 데코노 가피 혼스토렌지 장고 고르모토 시라신토나 야토치 시기라티 라카니치 초이그리드몬 레지나 스코티미가 다 콘순던 도미노 더 그젠싱거 다른 거 틈틈 개방세지 레란데 시가노 바탑진 테코노 진진데 바스리
1: Arre, di na shunye cho tang di lin cheng ge chan ba ni ba, chan chum lon zhe ge chan ba nang xie kyu yel.
2: Cham hun zang bu nga ge go mhar li, cham yu xe jie nim zhe tang mer dan.
3: Ya cham lon zhe.
1: Re gen lag di na tang di chan chum lon zhe ge chan ba nang xie, cha ni meng chuk ge nga wen dong ling ge go ge, na dun zu,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토니 다 돈다 돈다 다나 하던 이 토간 파주고 손다 돈다 하진 생 아 팀토 다 그렇게 저들이 되지나 니 응글론도 또 하스라 다 코르코토 판사나요 지 다가 선토나나 팀이 메크 나도 똑똑 치리 디 한니다 주고 다 랑거 사미게 아니니라 디완도 또 근데 인지나다 어딘가도 또 근데 다 달리엔 주고 데 콘선도 메크 다 지 고모 또 시라치 테르코나 이나다 아라치고나 지 다 니거라 간자군 주고 던지다 아 그때기 지치티 아까 간자군 주고 디테야 지 똑난도 마데 야나는 거는 니츠디마 하죠만카 다 똑똑 치리 아니야 뭐 다 니다 소마 코니 시아코노 제가 같이 나 본다 싸우면은 다 저딴 거 그 제가 그 근육이 지요 나라요 고무트 제가 또 그것도 자치 참으십니다 딜라카더니요 싸우이 땡큐요 마다 칸이 직시하는 마스토 딱 캐슬 그 형 제가 그 본다니요 땡큐 그시 요 나라요 그렇게 제가 또 그것도 참는다 다시 제가 하나나 된 거는 다 제가 또 그것도 그자치제 이거는 다 인도 제가 그다 또 그것도 참된 거다 회전 그 아주 이제 큰 지나때 제가 그 밑에더니 아 땡큐 요코모 너 리리가 에노피아 그 더 지역에 나다 나오죠. 이나요 좀 먼저 보다 뒤 탔더니 땡큰 데만도

0: Nongne, Joshikin of Gotskipansen and Dretchini, Kosu Maipin of Gotskru to Hotiga, Madumni, Nemana to Gunijans called Jonala, don't dear Bami. Ya, don't of Samuti Tanchepuyan of Gotsuk, Saulin of Gotton Kunu, did Hundin of Ganel Gotonjin, Simchis Songo, Guinness called Arivar. The Yamanan of Gotten Gunish. Tikan of Gotch, Sertga called Mugunuqua, and then Kastawala. Dalwa, jen kumtan kangan nazgla, kol mekalaz. Yung lala gan yon kojuksa, timon yokazi, tikan yon kojuwen digan, ayantin gayo lutigo kopater te, jijona, tihter joshila nambra gahirz, yutu tundin tangwe tiwando. Alusil tonir jivia, gatun tangs, anyang rujung tonla, dishijer, siwata amzile, na kugan yon kwa, josukalakan, kamuskalakan, jirokuba. Dinos go Jona, Nantusena, Tirsinguzin at that, Tirsinguzuru, Kanjanguzin, Chachi, Kantatan, Damba. Oh, Tetrga, Joshila, Nabrgahi, Zutzilla, Tanzimasga, Cole, Joshikala, Kaninosco, Tskutu Hoti, Zirshapa. Ya, Zirshapinos con this year, Zut Hotela, you took Tunjinos con the gentle mask, Tilis in that, Yilti, Arab the Tokhi. Tungin of Kondi, a gentle Tuamang Puga, a Jenny, a loser Tonya Chenzile, Ta Lutitum than be Tonyrava, and the Anel Short Hotilan of Kuga, a short Tola, never shape Tonyrava Tamchepo, a Gorse Chichin of Ko, Tomutakanizna, a Nantikin of Kondi, or Jun Hundi Nuga, Tig Tont Hotia, Drijuga Chetan of Kondamo, or something of Kwa Jerny Nzi. Ah. Aluti Tandamba, did Hatapunyan of Kua, Jirsechik, Choyanata Queen of Kuan, Domuzichu, Narin, Jew something of Kuchu, Tonyans, and Dinonin of Kun, Ditan Chis Kuka, Arangal, Sumtang, Chiwang Gunita, Domunyan of Kuanyan, Kitchen Pazi, Mankura Penny, and Zileta, Gumpajan Chin of Kajala, Detrugo Coke, now Gumpajan Chi, Jenzi, the Kotte, Hojuri, Young Island of Kochimakala, Kumter Chilin of Kuata, Kumaga. Don't you think Tambo Nantan Arms in the Denny? The Tartuquina, the Chachi of Residents got in the Gondi Gumpach entry. Sorga, Nangalia, and you pin Jugo Asuk. That's your Gunin of Ganakali and Span Hundi, the Moon of Quarrem Tams Gunin of Shell Tarsons. Tarsuna, a man on the Jugo Chocolacane. Verkum Uma, Jungsuism, Yamjer Tai, Gentleman Poo. Dami Tung, sir, do you under Gomji sheets here? Empty his Chitter and Dictum the Nav, Hungtangs. Daya, and the Dictum the Nav, Rimchi Hungtang, Umatang, a Dunstan, Karatang, a Guntumla Sua, a room very a rue, Ruxo Tungjangzita, very a rude hunting not going the moon of Guanabara to the Hotichia, Danala, a Rilang, Nervy, Ruchin Mandava, Chuajan Tazile, Tashung Nari, Narchag Shunin of Kuchori Tumar. Wa, Varimchi Huntang, Umatang, Jumpsitang, Karatang, Gundrilaswa, the Chukin of Narcha Gurgana, Narchi Shonin of Korik to Hutecha Tungala. You know, dear, Rigi of Kashendila, dear Kuaranga, Maria Ruchin Hunde, Mundanj. Varimla, Varimchin of Kotamatang, Tin of Kashani, a Dunstila, Dunstichin of Kotamatang, Tir Shandilaswa. Oh, Mundaj and two. Tsujir Lurking Yamjir Mandawa Tai and Yank Tsujin Mangpuapa, Telezon or Minijang Tizile, Ta Tsuka Dejulan of Kokoli, Ta Yamjir Mandawa, the moon of Kojotsukala Kana, Taiwa O Tung Mangala, and Yantikin of Kajinamu Tumuzin of Kondi, Zum Matuna Layam, Lip Tangbua, Namgo, Lugun Japi Chatuzile, Tandi Yank Solan Jukashapi, and the Lip Tangbua. The Homa Tatka, Alugutin, Jetu Tonto, Tonjin Sunga, 송이야 남정서 지원들이 있다 던진 심지 송아가 되고 그 뒤에 능식을 하거나 차프린이나 듣고 하나 듣고 하거나 요그 남정이나 듣고 뭐 하오클라 내 뒤는 듣고 있다 이런 거 정성 권브르시나 아름치 냠지르 나 듣고 땅 담비 냥이 그 조르틀라 큐린 지르 와긴 비 듣는데 단 데라 와고 지 예 어른 와트 지가 그 정이 내 지 권그식이나 어른 빠진다 네 그냥 찍고 쇼 듣고 있다 냠땅 저와 나초땅 담비냐 그 그냥 그 조르츠 먹은데 키워린 주는 거 좀 챙겨 안행가라 톰르 좀 쓰는 샤프른도 비리 땅도 안 남지 아라니 자 로티 땅더니 톰르 따라 파피 쳔이 들어 아저씨 뒤에서 그노 다 네 리 땅도 안 죽 바보 담제 보고 어른 거 로티 그 땅더니 톰르 니나 그 진원 던진 숨지 송아 지금 능시지 그냥 가요 타타바 담제 보 저들 따라 바빠진 또 지금 최년 때때냐 그 저실이 야 뒤땅 멍거로 좀 검토샤 봐 같이 했는데 다 뒤땅 멍거 와서 그러나 다 리리기냐 그 관디 허저 리리가 전년 때냐 그 멍거와 응고니 좀 검토샤 주도 호텐 그 같이 그 아미스네 그 저들 담비 좀 이건 저거 저시 땅땅 허저서 절 식파탄 저들 럭보 쇼나 저들 식근은 때 저는 가히 시축발이 타치기도 꽃도 보상 먹여와요 참벌자 그 다음 있으면 어떡하냐 안 것도 그때 지금 꿈에 아니 안 것도 안 취했다 야 연애 안 것도 그때 뭐 그치고 구중지가 알았지 전군 때 그때 뭐지 이나 누구 티까와 전 시도 지금 나 회가 좋지도 그때 안 것도 그 지금 절 시간이 있고 거니 다 특주를 안 것도 럭부즈 뭐 주고 자는다 아니 안 특그 특출도 혼디 이거 나 아진 뭐가 지금 안 것도 시장 나라 대지 안 것도 그 아무 좋아 매지 で、今もなんじゃなとか、フォローか、チキンじな、で、ねえよ、ついつんごが、がなんじゃなとか、チュウヒーズつんごが、じなが、ずぐじんつんごが、その、ともたべんじゃなとか、くっとくぼんごにじゃなとか、しゃるもごじ。で、そのつくちらくちくのようなちょっか、おーた、んでも、ありじげなね、あ、て、がなとくんごにじゃなとか、じゃんせるまんこれ、じなちょくんで。で、じゃなとか、で、ちょうらんじくるしゃちくごが、やんのすちるいなた、あちょくんじなが、てびしんが、あ、よん、あなとくんごにじゃなとか、せる、じなちょくば。じなちょねれ。 아, 지금 전전도 찍게 나초 냠지로 만지 알아서서 땅으로 초에 나즈는 근처비 던질 해커 미롱 영운데 전트 멍그 헤드는 까나치 아나몽 예초 특주로 전웅근 그치기 통은 잔치 잠초치를 막글그냥 츠어린친 노리든 아니야 바 멘시르 트치 쩐드르 댄드즈르다 아니야 츠르 히냐즈과 쇼크냐즈과 트원디 쩐그즈스코트네 저우친도 혼데 잠수 첨부근나 너를 못치는 것과 랭근 조구나 야다 진도 혼데라 찍었던 질이다 와크치 찍어서 잡방군이 지나도 그가 아 가무질이 지나도 그한데 저 안행글한 주히 찍진나 이렇게 군질스 군노 네가 리엔이 빠도 혼데 던진 심지 성하고 거른 혼데 다 셀에 цар송스 냥큰 질 허정난 봐 네 총은 마몽 근처바 롱튼 링쿵거 고틀 롱튼거 거기 무 마도가 삼바 가루종에 아랑리 히초거 안양글란 주힐리 땅부와 탐찰라 판바즈가 종슬 지그 에토안 돌레 첼라남발라 지그진을 키어 군질 지가 돈 종점즈 오틀시니인다 이나영 나랑라 지톱거 히르부터 지 정톱거 yontina maa yishirna kuna shenu gu tonjina sunga ga xichi chanyirtang xichi chakka iwa khwerju su su ga jina zuka chapar chi ariri ga guni ton chichim tonjina zuka chuli chuli chen namba zuka ngu thongni za shen matkinu mtsaka dili jina zuka dukhti tona nam ton thamche po xinchi lukhti jina zuka ndatangni Ya tomla xianqi nyo zuko xuchon xigu tangni. Ajin su su gu nangsi panchini nyuxi ito nugu xuchon di minyo azgu xiong yonu nyo zuko xaqtagi nugu jimtsenga. Da chen namba tanchi buga gongpa ni tangwar xia ju tu xuti.
1: 你个娘用的换过年，你那就过啊，去抓他，你要工程是个，不能就是过那速度换的呢，你那就过他，嗯，改成七十几元。你看那吧，大腾哥列车内总共一共是五个人进了进，全程能为，开工节目东哥罗总成立出个三笔，俺娘个兰这个车子曾经被工程了几笔，另一个人被东京的送啊用车等差送，兄弟前两笔升级级三笔特准。
2: 中部是不是三六十？这个是我们的建筑性跟诺罗素因。中部是把那，去了哈擦性印尼了，去了和罗格性潘托巴，而且卡托奇，去当年的，而且开个说棕色雪巴等，潘卡雄起，去了西门索罗等，香吉建筑学吧。 嘎的兄妈，卡子们不是新建家的，俺们别家不是立交动作，他不就落脚之前他比没单次建设研究的。却能爬入这种不一呢？爬入不得用，却这种不一呢？却去卡西们你们去，逐步拉个路管呢？逐步进二零三梅龙扎布的全拉都挨着了。逐步是一呢？ Pansinja simla ngangi shigde mazhalbi rzung toba dang jawa shig yinla. Chukbo shiba na rangi ki chiba dang dam chiba shig mayimbar. Shenji rgawi tangda lienxing chula gulu toba shig yingi. Chukbo shiba na chula guni shtangwar da jilunba shig yindi. Chuk gangla gawa sala shenba chila dangwa. 更新对吧？这是三把锁，乐太街接着让人的黑红多把声音。可气玩的，这个垃圾黑鸡没黑白什么名？爬入了没黑白是该吃没白？爬入去了，另外这些茶碗黑掉了，吃起苦了，这些个这不是个把黑的把音。他那。 바로제 먹어 쓴다시금 럭비에 쓰가자시 어동근 진등흑금 리진글등흑기증 바로제 삼비 틀도 타바시기인기 조보시기나 아게 승미바등 한바미바시기인기 최지 바로디 조보시더시비에 시갑대니니송 최지 바로라 탄도빈간식 등달랑바리
3: 하루질럭니 하루지 최라 일 선배 럭저시기실 마타징 데라데니 시엔지 마셰바시 인기 조보시 있나 판슨라 카이흥 워카밀 아슨땅 고요르지밀 아슨가 도른저제 남비 다르 문조 자시 뜰리스하징 차나 가르틀 마임바 하루지 성통치 태우모정킨인 난통치 어드근스부터킨인 Ergiwi qiwan du kinyin, ardiga jamaat kinyin, yuandin jia waadin char kinyin, huyun jia ngancang zi kinyin. Oyo ji la dini, paru ji sim mulha, jamsiga shtam la dini, paru ji yil mungu, zinlav la dini, paru ji gu mokur. Sim garbu, gengri lhambu nja, shtam zhangmu, nyigchim damu nja. Li nam tig chir chi bai man zha ndin zha sim zomba zhu bi tig. Zhu bu shi yin na, zha si yi shi tig rangwa shi yin. Di rung ngu hi jing, sang nyin vshin zhu wi mela zhu bu ma sir shing. Nyam di yu chi dong dong vshin jing, so sur ji chi gar sung chama dan zhu a la yin zhu bu ma sir. Rung la ko chi zhig dang jima jing dan zhu hing. 人家吃辣的地，还有说了还有说些把地这个来用，逐步没事的，逐步些把呢，你吃辣什，吃了俺辣些。
2: ཁྱི་སེམ་ཁྱི་ལན་ཅལ་ཁྱི་ན་ཁྱི་ཏོ་ཡིན་ཨ་དེ་ན་དེ་ཏོ་ཅང་ཉན་ཡིལ་ཅི་ཤ་ཁ་ཅང་ཁྱི་ཏུང་ཉ་ཏང་ཅི་ཙམ་གོར་ཅང་སེམ་ནི་བྱེ་ཐམ་མེ་པ་ཤིན་ན་ཏོ་པོ་ཡིན་གི་ཏོ་པོ་ནི་མ་ཅིན་དི་ལིན་ཅལ་ཤིན་ ང་ཚོ་ཉི་ཏིན་དར་ཡོང་ནི་ཉན་ཅེ་ཅར་མ་ཅང་གི་མ་ལང་བ་ཤིག་ཏུང་ཆ་ནི་ཡིན་ དེ་ནང་ནི་ ཁལ་ཅི་བ་ནི་ཅིན་ཟུང་རྒྱ་བ་དང་ཇ་བི་མང་གི་མ་སན་ངོ་ཡང་ཁེ་ཏ་གཱ་རེལ་མ་ཉུང་བ་ཤིག་ལ་ལོ་ཁེ་སམ་ར་ཏ་ཁེ་སམ་ཉུང་ཏ་ཡང་ཉིན་དམར་ཉམ་དང་རོ་པེ་ཤ་གཱ་བ་དང་ཡང་དེ་ཡང་སེམ་ཅི་སམ་བི་ཇོ་པར་ཉེར་བ་རེ་ཉི་ཟམ་ལི་མེལ་ཇོ་པོ་ངོ་མ་ནི་ཐང་ཨ་ཟམ་ཅི་དེ་ན་ནིམ་ཅི་ཤིང་ ཁན་ཏ་ཅི་ལུན་ཡ་པ་ནང་ཤིན་ར་གཱ་བ་ཏུང་ཏུང་ཁེ་ཅི་པ་དང་དེ་ནི་སུང་ཕན་སུན་ཅལ་མ་ཕ་པ་ཏ་བི་ཤ་ཏེ་ཏུང་ཅིག་དེ་ནང་ཉི་ལིན་ཅལ་ཤིག་རེལ་དེ་ན་མ་ན་ན་ཅལ་གཱ་བི་ཁ་ནི་ཤ་ཏ་ཅིར་ཡང་ལ་ལ་ན་ངོ་ཅལ་མ་ཐ་ར་གཱ་བ་ཅལ་གཱ་ཡང་འདུ་ཅིན་འདུ་ཅིན་ཕ་རུ་ཅི་ལིས་ཏང་ན་རང་གི་ཡིལ་ཆོ་པི་ཡོན་དེན་ཏ 林之是个人了，人给永住了给你，而当起是把是个正人。主播点赞呢，请你单独生节吧，对么事？主播点灯点着吧，有那没请的是冷，甚至让我们热绝经，疼没钱，一冷没酒，心没胖。主播呢，却接家境人，你来拆起，你接啥啦？第一些。 参加麦起第一种，战起人的第一下，那地哪有第一些？而得那前面的所有人，怕那兄弟接着人，逐步点着灯插板呢，人个粗心黑人吧，黑个。没啦，逐步个，逐步没那，公民破阵战为抗宋越境，东北人，而且那这位是地当人民，外面人。 利用作三级环境打开门，地洞啦，俺们之间境啊，这个军营，却去同为我同这里，俺们这没必要东北当村，却来拆被没这里，横一些别是个东站，啊，从那都开门，俺那西开门，为那阿里门，现在年开门，着那着开门，就是他们去东村的，那个有的可是没人通完呢。 简直，这也嘛是个人，他呢米拉扎当，不晓得应该哪人比你这是个等身级人，起码，主播没比错呢，简直，而等还话是个人，立马，主播呢尼玛人，尼玛越比，你等的这我能等这款做嘛人。 主播呢，这钱人，这钱月币，你是等着几个人才是个多钱白银？主播呢，钱个银，钱个月币，你是等的一顿饿着的；主播呢，我来用银，我来用月币，你是等的着急看不着的。主播有那，今天也得是几个人，虽然人给是给拿去，而且是家里拿啥，我今。 主播单把三级没去，不要紧没去，咱比没错。主家月经用这边，这个月经忙这边是办呢，娘用干杯，咱们从头打完赢了。主播是办呢，盘村那个玩意，却是俺也主播等，俺确实主播赢了，但是主播参与了村玩意。确实，怕了那主播的功呢，怕了激情，却来主持做玩意。
3: 该的，确实，逐步注册门诊，而给把每次逐步没难度了，而给那头次打入了逐步真相，逐步了，叫人呐，他却了逐步这个证明被，而等他同意人了，而这么从底下了，逐步那么新罗人的新能的年纪，这位没等空个强人的送给。 没人机，却拉多金融，卖金融，得拉很多什么的，却拉给办呢？没人机，却呢，主是差融为没事过，是比开融为差点一多。
1: 三坤主播南巴，当地七七连村同村的邻居，连村的左木竹巴单镇村等，左木镇干科巴，财政抓起，斯达克罗瓦单镇村，这就是斯达克罗瓦阿根廷财政等所那么人气的原因。他南巴村抓起的那个是。

아직 사마자나 촌노 근적 년아다 머리 대단하단 더초 인제 그 따다가 사마가 랑신자 사마가 니와 아 대존이 따 사마가 따가 우다다 우가 니와즈나레 따 강타르창다가 어따 티 아이와든 콜송르다조 따 사마탄 슬라 마몽나리 어야 대단하단 더즈게 캐첸티 대단한 더니 콩르크치케 송어크즈나 실라 스트룰로 뇽탕 섬시 영화당나 저러셔스 되게 다다근디 아 다근 도르디상티 로마그나나 체리에다나다 자츠그나 되게 송거다 실라스 조뇽당 섬 영화당나 저러셔스 언데게 송노터 대단단 더리리가 다가 훈손담무 셴나 참무들에다나 슬와 가용카 라카당 다 슬와 그리근다 시그처레 가용카인 다 용카인지 다 조스레 단더 디사틴 조크셰키오 다 다가 아주 아 니 미 덕셰피 속속거 리스 저와이나 다 용화리 어야 대당나 처리즈나 다 용화이나 아주 두당노 어 다다가 뜻잼부 다다가 다 아저씨가 속속은 다잼부나 고파리 아 고용 그 차프다가 니 감네 인지나 단득해 고알랑나 저 거상고 대당나 용화가 저 아라카가 저 대조니 다다가 아 정거하 샤하 쪼치하스 어야 대당나 다다가 니 처리즈나 어따다가 슬로이 하긍이엔드나 용카라 라카니가 예스 다 용카이나가 망아즌 디사오 덴도니 쪼크 하긍이엔드나 어따 쩡그카라 샤카니가 예스 어야 다 아주 쩡 르덕 쩡오까지 쩡그카라 덴도니 쳔샤그 하스키요 다 샤카스코르도조지 젠드나 쳔샤스키요 어야 덴도니 아마몽 내즈근라 뇽스 다 아몽그 칸데 인제즈거다 내즈 탐칠라 뇽니 그르게다가 스트르니가 아 만누니 그렇게 담으지엔스 아 더니 차즈레즈나 다다근디 아 고카 아나카 스파탕스코노 다조 고카스코노 아나와가 다다가 라나프트가나지 티존드레 다인조 가나즈가나 아나와가타리 덴도니 스파지오크라단드 지게 이그노르 탭송나 아이나 삼고 아 다다가 시아그능나 아조 공무라 슈화지지고노 어 슈화테 아이난도고 다 디게 연제즈가 다가다 산정 시가적 석스코노 석파스코노 어 사르타 산정 시가적 석지드게 도나죽고 대단하다 슈화스코노 데인지레사 대존니 버워남정 슬리하스코노 다 버워스코노데 야 이그노르 탭송즈 삼거 긍레드즈나 버워스코노데 체레즈나 아 버워스코노 다다가 하테 인지레삼 사밥득 바샴차 부 와샴차 바와자 웹스코노 바밥스코노 다지레 샤그능 그 다다가 샤 안디 자즈고너레 샤 퍼힐스코노 다 아지 난종나 다가 퍼히지오 아 테이동나다 퍼힌데 주다가 아 냥 망아지오 타마티응 고지리 따라서르카 다 샤즈가 이화 이화즈가 샤 총총즈가 그게 저만 안 봐주니 아 샤트무지오 당즈 파이즈니 인제나 다 샤안디 샤 포부지리 따스코 아저께게 인제나 태신요지셰코노 어터리 대동나단 뎅인제나 즈그니 하체터모즈르 당인데셰파탕이 다근데 인제레 사밍인데케제시 잠니예 대동나다다가 법 남청 슬리하지 단다초 인제나다 슬리르크 하이엔스 텐치니 체레즈나다 르하 쩡하 고하 당스 다 르크하 쩡그하 르덕쩡그하 대조니 샤르구크하 어야 단더카 대조니다 아 하등 샤하 쭈치하스 어야 다 공거 하더까라 대조니 샤하 단디 첨샤 그샤레 어 대도나단 더주 전부 인지나요 쪼크 하이엔지 다 다가 사토뇽바 더즈게즈 지가 데비티게 송조크다 강타장 더잼본데 고 나후이노 탑크탄 더 당마조 인지나 아주 럭티들 다 럭화가 지리 맘바르 그 치크치크다 지 치크치크다 지 드게탄 디능니 당마트그라 딘조니다 이그노르 탭코노라 나토니카 드게 송니 점선 타모즈리아 고름랜두 드게 치히도니 타모즈라 타마티 인지나 슬비 신데 옌지 쪼크 아 신데 카옌지 아뇽비 신데 카 영위 신데르 카인 타즈다다 타 뇽타 침보 메코모 테나단 디 난토난 디게 티나츠게즈 치 아 고알렌 카니 아토모스 아 티토니 체레즈나 나카 로운 나즈근스 아야 단드니 나카지 오크라다 치치나 체레즈나다 르드그라테 나숑 미카송난다 양나 고즈그라테 나숑 미카송난다 토모쿠 아요란도 크라다 드라시아 파톰고 간다 양츠스 고안데렌디 이그노르 아이나즈리타 테 토화이키요 테토니 아라군 아 아라군가 ан дата нэжи кна та та г чзгрез на та мэнчи к та г цкэнда яра чэнг да та да куалин вамен чэнзэн хай джос ку ну та вамен да чэнзэн г ха о тан да чок ргс чэрва йэнс а ти та та та г

다시마야 총아 예예 에러가 강근 저동아 동아 나주가 소가 예예 에러가 동아 상아 상아 상아 나나 나르세가 예예 에러가 하숑숑아 숑아

0: 俺村里苏州连接起给客户进步一遍，我这边就是空皮东莞呢，女空给多跑了几遍，多跑了那错，人家给老多辛苦，稀松不是。多养农民，军队民兵，农民去出去天空看情形，牛老先生，省里农民去，多养农送交忙都动我他，天气组织他，不是托了他，偏在七十多位来这儿，军队啊，估计单位，苏桂区团队点兵啊，跑了他，你说农村去，通梅区去蹲家呢，蹲你多是给两层牌，跑了又不是。 多养农民配送草被金子塘，女士三百块给用做那村看给主人，过去生气。什么季节呢？明儿多养农民送包了，蹲同学的交给他，就是再学不是。那您给用说多养农蹲起给给我们村里给我听给接不他，我把钱呢，用了蹲起青铜来给你，这是三百块给群众养不我月，轻松不是。 随军女官出南端女不端边接不他推送，让给去女官三百批给着心不是。他来到端边得救牌，给用去维修劳动区块东岸同学的中年团，叫给他三处三年，到时落来托马的给你，维修体让给去落空继续通破了我所去落实。
1: 杰克给努洛家庭去定位柜台，杰克身边女个长妹电信员问你，他的老对头云南省金融局努洛家庭去罗家扫控所正在前呢，罗都同学的出租忙都到他，这局所送社会团广东团香港澳门借去，可不请别过来，忙没归宿难有事。云南省金批给他，就是我有脸看，孟西指挥批给出于出闸选拔王小妮。 龙前去敲开中央办事，云南去开去点边，女官马拉萨不足够的命令，将骆驼最少南边他们给接获大单呢。给用去温州女官上面立车，天亮给立起他，正最给立起来就有了签约，轻松不是。明儿，每天平日他女官呢，平时女不这边，女难逃离不是。
0: 能说，后来给他甘肃青阳所司柜图所准前边，城西店内去帮米罗解决其送为多钱，赶紧解决来解决不他。解用去最少的呢，给他就去听你了，将多天用，爱心以帮我顶不硬盘，绕这都不是。大家。
1: 방미女교시딩키중국AI이거래시부전진女바수실동심不是女교코주에게는女바치료동안에女교선제쌀뚜이키토도송의팔티내女교방미태용키지교라구디동의팔타로내소랑게키女교피게키팔통괴바투창동화타女교멍시지구사부조준치쇼치료동화
0: 女官出三头外，七巧过一，改去东河所去，记得不点呢。女官马拉萨班点呢，女官到店给客做准起签约。给客女官去给酒厂王红质疑，努拉底价给连他，弄这三不做准了，做那套兄弟给我谈。AI他女官片子女不听这求客了，做那套固定东西。中国农业人母体被他接不去，底价人数俺我去我谈，女官出价俺我来吧。
2: 马拉给那不杀鸡，三儿丢给孙叔，俺都会吃我这去。女给马拉啥不是，用牛肉吃不起呢。女给多点给客做准钱去了，梦想点不是顶头边，一起约轻松不是。这个来过年别别，你出，老几个空。上海人们来这做些天津，我做草白人，做些些精品去。可能是被酒庄全部十年啊，端的。可能是被酒庄马拉扛着些做去的。 其他的钱呢？可能是被酒庄捐出去的，透过仓储东局以退了几局系列连叠起，中国全系端拿去。酿酒、酿酒、酿酒节的可能是被酒庄到我军校前头，中国缺卡的拉当节的可能是被酒庄给参与，随手切入动物的。前久了的呢，每日给西地的空白了送用钱的，每日给来往集团操盘准备准备给，每日用了第几天被接我准备了，各地东西有。 天个怎么了？苦个的真龙，娘们都难有。浙江白人路塘、松竹人路、军队啊，团线约不得。洛江牌的去黑吧，军舰没不得，七路多哇。三只东土，几个几对土，听不接机。怎么了？马七一百节速别，接机没拉了，得不是全部跑线约。怎么了？卡的七八的他们。 난주의 지달 체크의 시비에 퇴럽기 지시들의 밑에 로직이 공 상하이 염래직주 토 뉴머 시비에 총대토 조시 시진핑키 콜라시비 주종 출연고 습냉아 뚠데 디베 도시 침봉에 토네 주종기 간에 세나왔대 다왕 자냠라 다르체네 증링기 레방테 계급가기 미망기 투무토 등진 체급에 뚜주지마다 계지 팀종나 지송 슈리 계지 직수대 계지 지도 코네 냠도 소개바 년도나와 초만진로 라글인다르데 초배 칩시다 분가 쟁괴랑 오괴치바 미자바르 진규 타베단데 주종게 좀데 대배 망외 대배 장상아 계급하기 미마라 펜버토바치바 자주기 치드윤라 낭진치에데 계급하기 튜몽기 문진테 자주응을라 교로바라 꾸디 동아치에 이마레 콜라시비 주종게 춘고 되마타 계급의 계지 직주 갸다 초주잠기 갸뼈다 당민체신 콜라시비 주종 자로 초중태 뉴욕다 르네와 웬나지 서구 숨토 직주 니둥아 주바다 계급 초줄 하점 대나 찾아보웅아 쇼유 콜라시비 주종 춘고 대 중규 출신의 계지 랑렌토 교르대 대순수 친부 니르신 원신유 견지댄디군의 콜라시비 주종 교류주의다 퇴구창도 동외태 중국이 다르베 동겐인라 대외경 락렌다르겐인 중국조지 콜라시비 주종 중국의 탄예 이제다 대외 장시아로 된기 콜라시비 주종마라 뒤교대 중국 도시다 중국 차주집의 겹색가르베 탭 응아지를 겹라지에대 콜라시비 주종 꼬르기 중국 믹스에 가져오다 락렌 차주라 규림대명아 세대체신 응아르베 계집응아 계지 투몽은 지직도 제유 치베 중화라 톱수 치베 춘이기 계지 침종라 덥시 접진수바라 밑에 중국 내치대 총망진로 오마 락렌다르유 중국다 냠제 계조기 시디다 공비 탭사조니 냠제 계조기 추림 계진라 갑교 뉴댄 치바네 냠제 계조기 시송 자주 카 니슈 적구이 난쇼베 바라 중국 로댄 교류민아 냠제 계조기 왕자다 내법라 송용 제대 도다바르 송투 창샤 창딘기 초수랑유 콜라시비 주종기 소장 토뇽메바라 미디 중국응아르베 토뇽기 콜라시비 콩베 남바 결주 제교로 끄디당유 보스리 계급기 콩도 루규릉신키 망도 동교다 상하이 냠레직주 콩베다 똑치르 동교로 끄디동원에 아버지가 난제 계급 이슈 초배나 쇼교로 갸교로 치베 파다 대내 이시야 마조 응유간다 타구름비 팁사 서비 응유간 서비소 디구 서버되베 파다 중국 콜라시비 콩베 조신베 계급기 투접정신다 계자슈와 삼미제바라 치루당유 아베리게 친지주베 계급 업종은 숨나 고제 미도주 초용네 락린다르바다 계지 레군구다 계급 업주 하점다 냠도 콜라시비 유분용동다 콩베조 대난제조 규청고된바 중국 콜라시비 유분용동기 주용마라 퇴구상도 동과라 균류가 구디동화 제기토네 콩베기 중재기 미리용마 펜버토바 제유 니람로세린 미드브진류탕 초딩 링리소 제공서브라 주용체주 메당와라 미대 중국 초가다 냠도 주종 직수 균제미바라 퇴고 상도 당유 콜라시비 미드브징류 주종 춘고 시바 뛰어맞다 점령기 미드브징류 냠래 직조조 규 춘고 뛰는데 중국 계급화다 냠도 미드브징류기 콜라시비 주종 대 총망 냠용다 고인 냠주 톱주로 끄디 당유 니동 숨지송아류 계급기 장된 리기 믹세 겹다 제바다 군민 경우 남아랑 신기 탭사조신 중국이 콜라시비 넘시다 중감 주교나 후당아 쇼유 계지 동지 강조 규 전국 등받았지 달을 다왕아 바라 계지 소든 주시 통마태 리죽 댐뱅아 탁주 제받다 중국 조지 주시 탁주 남수 사도의 체대 계지 동지 격공기 남수 동자 뉴댕아 섭유 도시기 둔초기 남부세 바라치 냠레기 지도 댐배 종교르드 天津的 比什凯给巴拉 中国母体 上海年来的组区别 阶级制作的年度 乔曼人路及他家全部都听话的 中国最终的电影 国乐视频最终的 天津家的 拉当镇的美丽吉列王吉顿的 西北亚团的活动出版团众对决时
0: 第六年比为年次 农村区超过中国北省 让给起 他森居起给南小东堂 不是托了东为有过了古地大年 타섬규키 계람 니치구타 계람 숨숨지 초규키 계람 니니계제 조람 아무티다 균용내 주두치니 름티 계진식도 규모시 龙前期交给江边时让给起他曾给起给人你去过他给人松松起出去给人你你给起给人起冷天阿姆松出用你交通突破就给不他给人松不直接这边起记人前记得你是点多拉怎么不他听你谁可怜听妈逃过了去松着你他从于不是这么准跟这一步出去交给谁四照选拔我是怀疑他曾过了他叫做下边做男女冷天给前提气我会这么准女伴交通给不行时继续送不是况且抗体天天特给他出去中男所说念不他忙着话冷住困难嘛都没被男伴更多带你冷天用气感染搞过感染怎么他给用出去去出国做绝对几年特给他出去给男主题就将别中年年苦旅产业牌人牌的中国团特区团出去扫空听说了狂飙出去这么主题牌子进不去专业及送不去冷地铁经体里让业绩交给他组织前面最难日系出去特区团出去团增飞给其最难去出去做一部团最难先大团平时地球的前面听梦团不对狂飙去这么主梦是颠倒大于不是这么主跟这一部给人送出去是给错给去人同步做那套拥有的交通突破前年冷地铁前提就用去不设托地人博来去寄托固定动作他我要把钱呢两个钱超过中和别人组织他有过这边蓝钱记得有多少个蓝钱先给他组织他有过铁马就国同学送到短个蓝钱动作模式给客气自随日子根据金主三六一年毕竟金主六七毕竟秋度金主狂比心主抗起心主吧李红昌起冷地铁前提准备起让给起他赞他修了个错语从一个口座起错误解九九七片刚走出蓝图有六十及送不是狂起第二人类与国的起追蓝起女不谈开去我们电源文雅提你天空三边起追蓝起烟了他怎么点令他他怎么点动起追蓝起干事天烈狂皮他秋冬冷静起尿酸甜女不哈将进不听过语咸阳中国人家给谁他投送国的人我说女的给这级别厕所起追蓝图有六十冷地给前提头头他怎么搞过他都那把忙不起这就接不他所真起满内体会冒了几年你只有女秀他马在女所起过请要投出去了估计的就是就你低头你谢不赢了替你特区给追蓝他秋队给追蓝起干事继续送不是
2: 这个领悟呢别别您出你谢空这个面具根据据据内地的新年面临准备不是送茶列国以促进卡国趋势的那在这些贴着切的结构人不能西林的内地谁不随于结构出电的当五年级经过别我就那么的行了西林的内地电开切别接面具根据其四个月能够及人不明着为面具来攻击那些集中了民人集中追究京东拉达的切的面具根据其西林的夹角的切修我的为切入动画的那吧我了西林都面具切把的做把的车顶切的人民面具冷露做把的我的为规定动作是西林的内地西把你恰近的吞别人不腻不得提面具面具来公诉面具切把的也参心面具拉在强求吧西林都唐林切别女不点别军动给你的吞忙为你提醒中年卡级接了谁的心天地内地了新年每天准备不是送茶来过去从中卡过去去新南西林的内地了内地集中了每天集中追究卡塞水吧的集中卡过去去去南西林的内地的人不明着为面具来公诉每天准备这些集中了带着钱就赢吧的铁托呢面具感觉起每日就当了九十九七八九西林了夹九龙二的位七八七九村有结果出电的到五年级西林市市长选拔陈开仪这月七十几西林面具出电力供给西林内地及历届的每天出席七首七路动画的面具六百七路动作的规模特别的约法的空间短部国内人民面具团队都缺乏了规定动作的一些区域陈开仪三年级阶级级缺乏区别西林级内地接续的送电三年级的团队的送电器三年级西林级内地六段的电器器具 만주 면주 초딩기 멍시 땡도 동교 라다리 야부 체대 시림기 챙가다 켄덴 챙가 족중라 꾸디 교고 동왔다 퇴송수 남장다 멍외 알레 망와지 시림기 면주 민나 소종다 종달 태라 동와라 전년 체주 인시 죄유 땡디 버시 숨차 레고기나 족중 카구 권에 주시 족중 카구 알베 14진도 교류유 대낭 내시 족중 따라 메린 쥐베 쥐도 디베 촉중 십제 곱주 코니 바람 만도 침받다 대버릇이 니사 레고기 주시 촉중례

0: 소중 계주 계순 만도 친 받다. 10대 소중 조계 숨주 수업시네. 개개 니슈 쟁아 바라 만도 친유. 베징 총기의 면주 견주 주기 주장 신바 연빈키. 소중 가교 대배 10대 체바티. 내시다 면주 제단 면접에 내바 나르베 망와지. 소중 찍기 난 도교 미바 춘기 휴받다. 체업지도 버시 사배 난기 소중 가교기 락제사 뚫려야 갑교 체교 나르베 가세수 유지 주유. 연빈키. 버시 숨차 레고 기초 샥주 주민 람디 초종식 조유 주민 샥주 기 개주니 라제기 가제 토바다 세준 규제 인공야 중 토바 미쇼기 만에간 뒤제기 중 토바인 초종 로스 주바티아 사뚜라 갑교르 치베테 갑조 세부식 된 유지 조유
1: 디르레 코네 비웨니스 장게니 고르시부 작더 세주 계급 지수임부터 최소를 딘세 토비기 없이 70 소비 계지토 딤가위 작더 기시 누징아 비추 지비 띠월락제 키 강내리 팅탕포르 주요타 고르시부 딤가위 작더 두교로 소동례르 치슈 더구비 치지니 류주지니 집시르 제린 접시 딤가위 작더 시부니 균댕기 들가 딤탑라디니 작더타 레제니 뉴댕하 이지 지가오타 뷰티 작더 야부 퇴미토비 되메 딜셀 쓰고 요시 균댕기 딜팀추 치르푸비 뷰세 하장신비 딜니가 딤가위 작더기 콩수 도요타 원체 망치와 빈미 니로지니 뷰주진타 하장 마부 요시 이르가 티지타 디르팀 뉴루티시 표시치 제 토르동치 중국 세지카 규림 내지심 주소이 첸십 초비 수균키 듀규르 소동 락제 주시 제가 내게네 디르드 시도 듀규르 소동키 튜츠 뇽지 십상병아 듀규르 소동 락제 서바 차상시 듀바타 티 자우듀체 겨주지 마도 미비 자우디르 뉴루 주지 제베치 주규 뷰세 겨주 중주집시 옌신비 자우디르 뷰리 튼투 유시 중국 세지카 규림 내지 심주소 이심주바 주신산키 랑제디 디 네밍 지규르 내튜 타우주토바디 작딜난키 듀시 메비 디르그창마 듀시 젠키 디카르규로타 튜송수 소동기만네 제무로 다유바타 딩가위 작딜기지 시균치외 소레추 집상병하 비추토부유 지주부시 랑제 티르싱니 코르시부 딤가오에 작데르키 규남젠키 듀규르 소동 남장치슈 탈루 다오탕포르 튠기 치우소부타 작데르투 규르체 갸주급주컵 게스무타 케니 운수 노포르 규르토부시 안강 딜레 튠콩 피추 안상 체육공시 지급진일 范시제이 원주 남장티 뉴튜 튠포르 체르림니 로다르 뷰리 작데르 둔치 니기니쇼 튠기토바타 튠레지타탕 코주지타시부 디자탄 디닝티에 디교르키뉴바하장 치부튠교시 지주유시
0: 디글레군의 비벤니츠 사도 겹라제베 중국 청시 튠레 공배 년수시발에 응응바다 니도니슈 쟁글로로 랑게기 청시 튠레기 시규 고르통주로 치축다 뚠동 개개심바다 대두성불에 개자중어다 청중 뚠파르규 니도니슈 저주류 다와게베 파라 개용수 심지체나 부재토배城西错吃中你的臭东西准不得城西鸡棚在贴屁屁吃东家家中的给予天年多你说自助旅到我送不得多呢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다 기생 치바라 최대한 체조래. 롱아전지 자국 중앙배링 미드업 인류기 정시를 뗀새 균두 토로 침바티 정시 투내 공비 조교로 파동 사바식 대유. 중국 제지 정시 침묘 투내 점소기 융어수 길래 민용화 시기 나르베 인류 뗀바다 냠내 정신기 나래 칩에 둔제 제순기 둔제 기르바다 정어 디다니 뜻대배고네 추미 쟁음식 뗀에 민바라 대조기 뜻대배 괴당래래기야 추미 촉두뉴바라 초감 냄부체유. 팀규 난구디 제베 응어제 리무다 직지야 캬쇼 아쇼응위마치의 소세 님규 촘디 침부시이 데모바라 사정악됩니다 유조로 기주지의 규림시부 천댄젠기 추미십슈코된 제유 민가라 추미규주 개공대 총례점기 마세 단도 만주의 개공수 규주 망부치신유 중국 제지 정시침의 퇴내 점소토 태인당보로 점든 체배 AI 감수 추미 숙된 추미 감수 개공기 기전 레바라 능유 他们中国阶级城市前面团练的这么做的到我这边才送去您拍的军队啊比较严把的这么做人团队三十八卡团队好咱们夹不着钱就没事来来别来结果天你说这种别的团练你们来接不到的城镇了这的团练你们这顶上用脚的各地东西
1: 第二年库内比为年次让给其密特平日期你这场用期采取规矩时期罗年呢都不动产帕罗塔龙前期超过中央别时子女朝玩没做过同学了这些求助吧采取所着他给他子女中控组织要素是不是城市三十九两万八让给其你这场用期采取学习同学了正合别来给予不是 常客店里行上过不是是你都有十几六六过了同桌的家长里生个别不谈六年给求求呢得不动差拍了又不是谁去过去去前路普通拍了我的呢毕业期末政策穷用的高速清别是来这能规给明年明儿过了十步毕业期末政策在朝学堂人不了着教学给求三不所里不谈中国毕业期末过了十步定这基本看哪里又不是
2: 政策期刚内家毕业期人都讲不念人类规矩他军抗组建级别抢用期人都了军都进不是接点不是你日抢用期测试规矩期限同学了真阿给什么念过去得就没当为牌体内过了同学了吃些也没做测试点不他吃了过去落出他体内给体育了测试级别人都是一个措施第二年库内毕业年次 三国边你家给个女个错过年许多中华行呢四川阿瓦那边咱们托起出了托学堂部的给人给梦回去双江口出售洛康去酒店堂部出现送藏嘛洛东做不是四川阿公所那边双江口出售洛康年给个给女个来着做内运行出了给托塞了没送给中央有劲天天给咱们托起出了托学安堂不是
1: 洛康期及洛丁区国内洛丁县千瓦区你给什么谈全区国江边凶险千瓦区恶区月边区国洛丁区县西就叫什么谈出水期及区凶险密给帮助什么同时你走过什么谈提你给人给梦回去丢给图出了文国谈洛丁区天空古镇街区女不记住点边村西人行区你真给来的就是他留到处办 出现同门年洛东组不谈组织筹备成都塔重庆边疆的规矩出现托一个陆续给领给国库谈判命令到年呢出现松仓年洛东组不谈什么之前呢唐藏去了东啊同学了东啊东组不谈四川行前谈提醒成都塔重庆边疆的规矩要求人去陆续给领给门西点头大约不是 洛康区出现苍年洛东组别起落日抢用托洛东前千瓦渡同学就是团队三十年落单面具区该是洛康区错了千瓦渡同学出去处两头不谈给人给梦回去不给区去天空秋天皮具给来去跟天啊七处住个么事第二个来过来别别人出
0: 你家的中华密码集团结构及密码团结也对个别节日冷链特征打了吧的中华密码集团措备都是电波的强化明年各大的游戏机陆军人员通过恶端的特别军人密码卡巴的机制中为团员四周界恰接中共都总会的总密码是凶器组织切巴的从人员龙真认真的有个的去各大的充电等会的充电密码是凶器 主编库里边明年个大的月季人类陆军军人控备及兄弟村都总个大的充电图错不了兄弟村都边境落进的四川陆军中国配合的不行就对呢浙江给不了陆军从卫星经济组成立刚平均每日陆军四川每日陆林所行进七南给陆军的村里行就提高给每日里边的配合里边每日进入里边所提供是道别日记开发照片点阵修不得三年让给人类的陆军局日记开发的我们人类学校给军人吧配置四个月三个月年就提高给三个月不少推着明年加了三个月月明年人类给电话设备成年电信那我们呢三年铁路本地每日一排的平均中午的别的你们这一届级别陆军局的虚忙不解决了明年把它团结一起四三组似的人类的从来几日期是明年忙不许多你们来起噻三年行事 熊村的土，日记给把村人水通对的，

0: 심주기 좀제 실수 미냐가 다리 유기 유중 냠가바다 로규 균진과 나슈 표숨 소바 미리 튠지기 배준정 신댐바 총대기 서지 개진 임바제라 미게 송셰다 딩조 강리난유 日记 개별독십소중타소쇼민의용가다르총대기로규증내응음아샴대용칸도규대산의로규폐제기규림라규륜십전나왔다자지역리시차배가다르적리닝배는슈가다르나총가다르유기응음인증내슈샤대시에바다탕가마리겐슈바싱글락제아지라며두가르소유주태계개조된비링내슈샤다 Rinne gyuze ko la yungu su tokship cheba ta, ngume rinne shusha ki gyunzi minne kyan, yungu ne rinne gyunzi ki nizu ngoto che yu. Rinne kechen su, gadari yu ki miri mangpo chobong ta pere, nyamzhi je ki logyu gyurim ta, rinne yu kuru nyamzhi kongpe ta, logyu shungu la songyong, gadari gyunbe, gezi turing so, dona minya gadari yu ki logyu rinne ko la songling shibye zebe, maungbe miri tunji ta, rinne yu kuru kongpe so ki tela, gyudi ki penje laname ba tun yu. 종교로 도종기 직지 개배 직주조대 민야가 다른 유기 미리 조봉다 진내 배대기 뷰다 레바다 종교다 진내라 때네 종용기 변주도 지조 뷰등한 공배 조바라 그대 동교지
1: 생긴게 공세 성교 년전 수케 진친원들 라타 도유 주의 리생게 고난케 도스리라시 매미 다지키 원주 라바라 추기지
2: 매미 부지키 난주 러브 주기지
1: 초초대지기 완주 초주 렘바르치
2: 각도 6개 기준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기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중에 저완이 냠지 변대 양천시기
1: 서초 강시기 유기 민남 경화치
2: 미리카기 균지 약계당 퇴몽 두비니 中华民族的所在内侧党、独秀内侧、热安内侧、建议。

0: 더블이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랭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키 낭튜엔조니 시진핑키 이집기 종통 사시탕 트메나월고스탕 시진핑탕 펑리유엔남니키 이집기 종통 사시 당제탕 렌토 이집 댄세 샴수캉치모 시골나월고 중국탕 이집화 친지숙티 러듄주콜화 댐제수회 미추진의 비제치고 키로르 비외고 시진핑키 니에브나회 롱치키 어렵게키 반마 이집키 주교년조토 동비제배고 롱은이시쟁의시 중크 리기뷰티 상하이 냠레전조 윤진댐보용화 람디제배고 소희 샴러 팅디리진키 낭튠십즈남 센로나 三年的推出，新的股票在2年前开出。埃及总统塞西塔，中国给科比主席习近平任命的，开出你们部长团见面那一批。习近平开启东国家俄军俄出了，埃及给阿拉塔阿弗里克给特区，为了中国三不塔亲自组合，给科比部过这波建设区。 给克米比古吉伯建设区，给克米比迷茫给内置体，每日让前头日谈，先给人路谈，每日别为人路了，我国级别人不妥，本本年级别特区贴，多级差点点别，在些什么作业不是，龙我顿就去，切龙年头过去，中国谈一级给克米比这回，这年谈偏村一起谈，这顿谈偏村建设进步，前往主题。 俺们俺们这些，我们在台北开区对不谈，贴着电棒那又不是。因为罗先生，俺去推广你这货，中国谈一级给全用特区肉的这货，全国特别批给全区，全一批货，空批他给我们给谈，迷茫给递给七十吨货，给其常用产品送供这几批，恰恰去。